자연에도 우리네 마음에도 서서히 초록빛이 물들어가고 있는데요. 풋풋한 초록빛은 사랑의 푸른 꿈을 꾸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활력을 선사하고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힐링의 마음가짐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 오늘의 요청하마당에서는 초록빛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자연과 어울려 초록빛 이야기를 전하고 5월의 아름다움을 느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김문우 가수가 부른 노래 민들레 꽃 언덕을 감상합시다.

은은한 라일락 향기와 실록으로 짙어가는 나뭇잎 때문인지 5월에는 가족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화창한 날씨는 가족이 함께 산이나 공원으로 꽃 구경 가기에 제격입니다. 춘시의 신봉숙 씨는 선군들을 돌보느라 외출할 기회도 별로 없었는데 며칠 후에는 가족이 함께 공원 노래를 가야겠다면서 그 기쁜 심정을 노래에 담고 싶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신봉숙 씨네 가족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꽃구경 가자를 보내드립니다.

0: 화창한 날씨에 꽃잎에서는 이슬이 반짝이고 창문 너머에서는 새들의 재잘금 소리가 귀마 좋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절강성 항주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민영 씨는 이젠 타양에서 생활한 지 10년이 된답니다. 그간 가정도 이루고 아들도 기르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요즘 들어 갑자기 고향의 부모님이 마음에 안겨온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자식 걱정이지만 자식은 바쁘다는 핑계로 따뜻한 문안도 전하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라면서 이제부터는 자주 찾아뵙고 문안을 전하려다면서 부모님이 즐겨보시는 소품 황혼 고백을 요청해봤습니다. 요정아 소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근심 되기랬구만.
2: 야, 모시게 그렇게 근심이 되그랬도.
1: 그 제발 나를 차버리지 마소, 예.
2: 아니, 차버리겠구나. 근심하지 마소.
1: 예. 내 말임도 자꾸 근심되는 일이 바로 그 일이 아이고, 마임도. 우리 둘이 그 일을 그 집에 광어 동일하겠는지, 아야겠는지. 내 요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리. 대단히 묘한 방법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2: 무슨 방법인데?
1: 아, 자기. 예. 우리 둘이?
3: 예.
1: 광어를 몰래 오고
3: 예.
1: 가도 주인 뭐 찾아가서 가도 주인 보고 광어하고 잘 말해달라 마이 될까?
2: 야, 입이 정말 답답하구만. 우리 광어 혼자 아는 것만 해도 답답해 죽겠는데 어째 전 세계에 우리들이 연애를 한다고 소문 쫙 들어요 여잔데.
1: 야, 아이, 그래면 어쩌면 좋습니까?
3: 예? 며칠만 꼭 참고 기다립사. 예. 내 이제 우리 광어 기분이 좋은 날에 실제 눈치를 봐서 막 들어보겠어.
1: 그게 될까?
3: 아이고, 되는 아니 묻든지 노래를 해봐야 됐지, 그랬네.
1: 그래. 그래, 뭐, 내 집에 가서 해. 좋은 소식 기다리겠을 거라.
2: 그랬어.
1: 예.
2: 네, 잘 나갔어. 아니, 그래도 자기 딸이가 거기서 서성거림도.
1: 그, 우리 둘이 갈라질 때 동작을 아예 했대, 그 뭐야.
2: 어, 이불 정말 눈이 보겠네. 근데 소희는 어째 그랬겠지? 놀랬지?
4: 예. 오늘 뭐 했습니까?
2: 에휴, 저기 독보조에서 사경으로 추구하는 길이다.
4: 사경으로? 그래, 어친들께 썼습니까?
2: 아니다. 우리는 곳이 싫다는데 그 사경부 선생님이 겨우 그 옛감들하고 같이 추리해서 전번 주일부터 옛감들하고 같이 춘다.
4: 감각이 좋았었지?
2: 그 자체 그
4: 재밌었었지?
2: 재밌지? 그 어, 나는 늙으면 아이 그런가 했대. 어쩐고 정작 영감들 앞에는 툭 맞으서니까 이 가슴이 거기서 막 두근두근두근하지. 낯이 막 달아오르는 게 어, 어쩌고서 내 요리한 시도는 되더라 하니까 쨍했어. 글쎄 듣기 싫다면 아이 말하면 되지. 아이 됐어.
4: 기래길래 이 무슨 일을 하든지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하면 아이 된 일이 어떠지 했으면 좋겠어.
2: 이 그만 사려 딱 사려
4: 아, 사랑의 힘이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더욱이는 야, 늙음아 연애란 얼마나 묘한 것인가.
2: 야, 니구 연애란 게 무슨 소리냐?
4: 어, 맞지, 연애라 아이한다.
2: 어, 아이한다, 아이한다. 어, 어째 이렇게 연애란 소리만 들어도 몸이 어싸게 난 아이한다.
4: 아이, 글쎄, 딱 연애를 하겠다 뭐 내 말리진 않겠는데 어. 아이, 혹시 그 올바라 연답이 우리 집 들어오면 그게 지방망시야, 이거 말이야.
2: 어, 그래 참고 담아야 내 혹시 알레르 영감 한다고 해도 네. 첫째 적어도 국장급 자리에서 퇴직한 영감이어야 되고
4: 그렇지.
2: 어, 둘째 퇴직급이 적어도 2천원 이상이 돼야 되고
4: 당연하지.
2: 어, 셋째 네. 여기 제일 중요한 긴데 그저 시시각각 나를 그저 아끼고 사랑하고 살뜰하게 대해줘야 된단 말이다. 여기 내 영감을 선택하는 최저 표준이다.
4: 그렇지 않고 최저의 최저가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구만.
2: 그렇지.
4: 그래 엄마 정말 연애를 하였지.
2: 하야 한다. 바깥에 나가서도 절대 영감들하고 휩쓸리지도 않고. 어. 이 우리 집 문턱에는 영감들 그림자조차 얼씬하지 된다. 대신답.
4: 아이, 독임도
2: 모른다.
1: 대신답. 에이구, 뭐 영감들 그림자도 얼씬하지 않다는 게 무슨? 정말.
5: 누구십도? 아하, 김영감인도.
1: 야, 저 김영감 자연 조건이 세게.
2: 어, 그래죠. 내 무슨 저렇게 미친 영감 친하겠네. 와, 아니다.
1: 이지?
2: 막아서 내 웃다 그냥 말았죠. 이게 무슨 개파이 되는지 모르겠어.
5: 헤, 알아요? 너 어느 때 왔니?
4: 예, 한참 됐구만.
5: 한참 되니?
4: 예.
5: 박기렴 잘 있었어?
4: 아이, 저 빨리 가자. 아, 들어없어. 저, 무슨 일이 있어 왔겠는데? 예?
1: 아, 그 너 엄마 계시냐?
4: 아, 우리 엄마. 엄마 저 어디 가셨구만.
1: 니 거짓말 하자야. 이제 별로 너 엄마 목소리 예. 듣기는 같으던데.
4: 아, 그거는 내 저 김아빠하고 장난하시느라고 코를 막고 누구신도? 이래서구만.
1: 그랬네. 예. 이래 내 삐뚤었구나. 아,
4: 괜찮구만. 내가 말 없어.
1: 아, 니가 할 말이 아니다.
4: 아이, 괜찮구만. 말 없어.
1: 에이, 니가 할 말이 아니다.
4: 말 없어.
1: 아니, 니하고 연애라는 것도 아닌데 니야.
4: 연애로?
1: 아이, 그 연애한 게 아니다. 예. 아! 저 우리 독보에서 이제 저 연애지구로 여행 간단 말이다.
4: 아, 여행? 그 좋은 일이지 뭐. 앉았어, 앉았어.
1: 여기 해, 저래. 얼마나 예뻐요. 독보야.
4: 예.
1: 네, 네하고 엄청난 문제를 하나 풀어놨대.
4: 예. 예.
1: 어? 똑바로 한다.
4: 예.
1: 독! 빵아 담배 피우.
4: 야, 뭐 어제 담배랑 고남에 야야 하메이랑도?
1: 아, 내 엄숙한 문제를 말하자고 그래 분위기를 좀 엄숙하게 하네.
4: 원래대로 야자 없어. 그게 더 편하구만.
1: 이렇겠는가?
4: 그렇죠.
1: 야, 한 동네에서 이렇게 오래 살려봐도 광어만 시원시원하고 토이크 남자를 못 봤다.
4: 아무리 토이크다고 제 엄마를 내놓겠습니다.
1: 그냥 나서 좋아하지.
4: 뭐이란데?
1: 아, 이제 여행 갈 때 광어 엄마하고 같이 가면 좋단 말이.
4: 그거 사이에.
1: 어. 야, 이게 말이 알 떨어지다.
4: 아, 저 김아빠, 아, 혹시 저 우리 엄마한테 중매서로 오지 않았습니다?
1: 중매?
4: 예?
1: 야, 니 이렇게 똑똑하야! 어떤 게 중매서로 왔었지? 어떻게 첫눈에는 중매서로 왔어?
4: 그래, 어떤 분인데? 네, 여기다 딱 적었다가 우리 엄마 다 해보라고.
1: 그래,
4: 예? 예, 예.
1: 아, 저딱 경계면 어떤 사람인가?
4: 예, 예, 예.
1: 아! 어, 인물이 좋고 체격이 좋지 뭐.
4: 아,
2: 저 인간이 또 대포를 부.
4: 예, 그 다음에.
1: 아, 그 다음에는, 아, 그 멋진 애로 잘 보살피고 살뜰하게 대해준다 말이야.
2: 그 정도야 하면서 너무 저를 좋아하겠어.
4: 예.
1: 그 다음에는,

0: 저자라 하자 라이딩 저자게 저 야기 니 태도 어떤가 알아보자는 게 내사모
1: 두 로이님이서 만년을 행복하게 보낸다면서 아무 얘기 없었구만.
0: 이야 똑똑하다.
1: 아니 그렇대도 아까 이일에서 저 우리 엄마하고 얘기 있었을까?
0: 얘기 있었냐? 예.
1: 그런데 저 우리 엄마 약혼하는 최저 조건으로 그러니까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규정했어.
0: 세 가지도 또 세 가지. 예.
1: 첫째, 적어도 국장급 자리에서 퇴직한 간부여야 한다.
0: 적어도 국장급 자리 정시순화하다.
2: 아때 노동위원지밖에 못해봤단다.
0: 이게 정말 너 엄마한 얘기야?
1: 예.
0: 그럼 나 이대로 전화할게. 네. 둘째는 뭐야?
1: 아 둘째. 둘째는 퇴직금이 적어도 요 2,000원 이상은 돼야 된다.
0: 뭐지가 2,000원 이상?
1: 예.
0: 저래 나를 잡아라 잡아.
2: 아이고 섭이 너도 뚱뚱은 내 데서 가져간다.
0: 내게 사람 잘못 봤는가? 아 그럼 이달로 전화할게. 예, 세 번째는 뭐야?
1: 아 그리고 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시시각각 우리 엄마를 보살피고 시시각각 아껴야 한다.
0: 이걸 나 다 했다.
1: 어째라도 놀랬었구만.
0: 나도 놀랐다. 아, 내 말은 조연개미 이 세 번째 조건은 아주 멋있게 한다 말이다.
1: 아, 예. 그런데 요 세 개 기본 조건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 부합해야 돼도 여지도 없었구만.
0: 무슨 게 한 가지 부합해야 돼도 여지 없다고?
1: 그렇자고.
0: 미네?
1: 미네?
0: 여마이도?
1: 여마이도?
0: 썩의 마이도?
1: 썩의 새끼 마이도 없었구만.
0: 이게 정말 너무하냐 요리야?
1: 예, 친히 얘기한 게군.
0: 하, 이건 내 사람 잘못 봤는가? 그러니까 나 정말 이 세 가지 조건에서 한 가지 부합해야 돼도 안 된다 말이지.
1: 예.
0: 아니다, 내 정말 사람 잘못 봤다.
1: 저 김아발.
3: 이제 볼일을 다 봤지 했습니다.
0: 그 집안 다 봤다.
1: 글쎄, 볼일을 다 봤으면.
0: 볼일을 다 봤으면 회사 뒤뒤 보내서.
1: 아 예, 잘 갔어 예.
2: 저 인간은
0: 정말
2: 가지 않은가?
0: 야,
1: 강호야! 아, 예! 예,
0: 알았어.
1: 자!
0: 물 한 모금 주게.
1: 아, 예! 자,
0: 감사합니다.
2: 물 시원히 마시고 대답하게 말했어.
1: 예.
0: 자, 강호야!
1: 예.
0: 담배 한 대 피우고 갔다.
1: 아, 예, 피웠어, 피웠어.
0: 앉아 피워야 되겠지?
1: 아, 예, 앉아 피웠어.
0: 정말 이 세 가지 조건에서 한 가지 부합 아이디도 미네 여지 없단 말이지.
1: 예.
0: 이거 정말 너무 딱 친히 직접 몽상한 얘기지.
1: 예.
0: 좋다. 정말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틀어지고 아이 넣는다면 내 저쪽을 대표로 해서 결론을 내리겠다.
1: 아, 예.
0: 기꺼이라.
1: 예?
2: 기꺼이라지.
0: 어머, 내 쏠라.
1: 아, 저, 정말 엄두?
0: 정말 과제 군모르셨니? 别送了，再见了，
1: 정말말이겠습니까？
0: 간다，간다，
2: 간다。你看那个，我一个没收。你看，你看，我一个没收。
0: 医生怎么？
2: 医生怎么？又来了，
0: 对吧？你弄的这个，
2: 给你这个干部，那我气的，那都是给他们할말을해야되겠습니까？
0: 그런데이거봐봐，이제그세가지조건이란거는무슨말인도？
2: 그거는 다 너무 개구드니까 내 허망 소리 지친 게구만.
0: 허망 소리라. 문화대미 때 허망 소리를 쳐서 받아주는 사람이 아닌데 허망 소리라.
2: 내 다시는 허망 소리를 안 하겠구만. 방어야. 앉아. 네 듣기 좋든 나쁘든 잘 들어.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0: 가지고 침착하게 얘기를 합쳐. 기회는 한 번뿐이야. 강화야.
3: 예?
0: 너도 시원히 한 모금 쭉 내라.
1: 이야, 털 크게 쓴다야. 더 먹어야 돼.
2: 저기, 나는 이 팀 아바이를 좋아한다. 사랑한다.
1: 아, I love you.
2: 같이 살겠다.
1: 아, 유엔 짜이치다.
2: 네 받으래라.
0: 죽구만. 이 세상에 그 말보다 더 멋있는 말이 어디 있음도.
2: 그래 죽구. 그런데 내 이렇게 말해서 다 동의하무 좋고 동의하여무노. 예.
0: 내가 봐서 낼래서 두 분 모자간의 안정단결이 파괴되면서 아이 됐지만 너무 과히 그러지 맙소.
2: 이거 봅소.
0: 이거 봅소. 사랑의 기로에 서서. 내 포도를 했는가? 그럼 거기서 합소.
2: 눈물을 긋지 말아요.
0: 이거 봅소. 별로 내보다 썩 나선 줄을 모르겠지만.
4: 그왕 같은데. 자, 여기 앉았어. 여기 앉았어.
1: 아이, 잠깐만. 야, 이 어디를
4: 마음대로 나왔어. 여기 앉아.
2: 옳다. 그렇게 딱 악을 쓰고 갈람치라.
4: 아이, 야, 엄마. 아니, 내 그렇게 시비더리도 모르는 아들로 보였음도. 내 그렇게 부모 심정도 모르는 아들로 보였음도.
3: 말은 잘한다.
0: 정말.
4: 엄마. 엄마 만년의 행복이 이 자식의 행복이고 엄마 만년의 고독이 이 자식의 고독이구만.
0: 에이, 그것이 미도리는 빠이 아는 게 해주자.
3: 아는 지자.
0: 이미 칼돔의 오후에 오른 맹태 제도제를 무시해봐.
4: 얼마나 좋은 부임도. 저 사실은 내 두 부의 관계를 안지 오랐구만. 두 부인 넬레서 이 일을 얘기 못한 것도 왔구만. 내 오늘 이 일 내서 옮겼구만.
2: 오늘은 판결이 나겠구나.
4: 나는 두 부인 만년에 행복하리라고 믿었구만. 나는 전적으로 지지했구만.
2: 감사합니다, 내 아들아.
4: 이거 밥자, 이거 밥자. 천수 들려주구나, 천수. 저 아버지.
5: 아이 무슨 벌써부터.
2: 아이, 아버지. 아이 해라.
0: 일 없는가? 내 아들 광우.
4: 예. 저 전을 받았어. 예. 아이 뭐 전을. 아이 이제 어려 받자.
2: 많이 받았어. 그래다가 자 생각이 바뀐다니 꾸지.
4: 그렇게 꾸라트 되는가? 자 자. 아버지, 어머니, 기분이 좋지? 저 소불도 당김에 빼놨다고. 우리 이천에 가서 가서 사진 찍을까?
5: 그럼 좋지 뭐, 좋지 뭐.
4: 그리고 저 아버지하고 어머니 약혼 사진도 한 장 찍지 뭐.
5: 그게 더 좋지 뭐.
4: 자, 가겠소.
2: 우리 영감 출신이.
6: 우리 너치 욕심에 기분이 좋아까 퍼져놔요.
7: 아들이 덕분에 약혼 사진 찍는다며.
8: 누군가 세월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젊음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얼굴에 생기는 주름만큼 마음의 주름, 지혜의 주름도 깊어가는 것입니다. 몸이 늙어갈수록 마음을 더 젊게 사는 것이 세월의 흐름을 이기는 것이 아닐까요? 김림성 교화시에 거주하는 문소나 씨는 30여 년간 투병 중인데 가족의 사랑으로 물아먹는 생활을 해나가고 있답니다. 하여 항상 곁에서 격려해주고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고 있는 남편과 딸이 고맙다면서 노래 도라지꽃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그럼 문소나 씨의 쾌유와 가족의 행복을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드넓은 하늘과 꽃향기 그리고 웃음의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초록빛 5월에는 가족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지고 힘이 납니다. 초록빛 나뭇잎은 짙은 색으로 시원하게 물들어가고 기온도 매일매일 올라가고 있습니다. 화룡시 서성진에 사시는 황명선 씨는 아버지의 고향이 왕청현인데 아버지는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고향의 정을 잊을 수 없어 하신다면서 사연을 보내봤습니다. 그러면서 황명선 씨는 아버지가 즐겨 들으시는 노래 만천성을 요청해 왔는데요. 이번 순서에 보내드리니 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들어 부쩍 꽃구경 들놀이를 가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푸른 언덕에 태양이 눈부시고 고향의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가족과 함께 꽃구경 들놀이를 다녀온다면 너무나도 낭만적일 것 같습니다. 그럼 모든 가정들에서 가족 사랑을 돈독히하면서 초록빛 향연을 즐기시고 5월을 아름답게 장식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끝으로 렴수원 가수의 노래 정산 록수로구나를 보내드리면서 오늘의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당신이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그럼 신나는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신나게 출발합니다.

이런 여성 클럽은 송미자 작가님의 글 씨앗이 열매로 모양을 바꿀 그날을 그리며 그리고 좋은 음악들로 준비했습니다. 여성 클럽은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챗 애플릿에 롱광 댄타를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 클럽은 흥룡 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성미사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씨앗이 열매로 모양을 바꿀 그날을 그리며 함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컬러로그. 가을이면 열매들은 영그러 자연으로 돌아간다. 자연으로 돌아간 열매는 씨앗이란 이름으로 캄캄한 곳에서 체념의 시간들을 보낸다. 체념이라 했는가? 기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을 꿈꾸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깊은 사색에 묻히는 시간일 것이다. 나는 오늘의 우리 언어 문화의 격변하는 현실을 씨앗의 시간으로 간주하고 싶다. 짧디 짧은 사이에 나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11년 남짓한 동안 하루같이 달려온 나의 조선말 사랑 타이틀을 조만간에 내려야 하는가. 14회째로 되는 조선말 사랑 룡학컵 전국소학생 지랑송 동화 구연 경연을 앞두고 내가 제일 우려한 것이 2년 전까지만 해도 수백 명씩 참가하던 학생들이 얼마나 참가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었다. 10년 동안 룡학컵 경연을 할 때마다 감동을 몰아오는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면서 나는 희망을 봤고 내가 하는 일에 크나큰 자호감을 느끼지 않았던가. 어찌 아니라고 하랴. 2014년 처음으로 조선말 사랑 어린이 률동 동시 표현 동화 구연 무대를 마련했을 때였다. 많은 학부모들은 처음으로 아이들이 우리말로 즐기는 놀이를 보고 감개무량해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무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때 나는 룡정시 룡하수력수리발전위원회사 리금숙형리를 만났다. 아이를 데리고 참가한 그는 선뜻이 그 자리에서 2,000원의 현금을 내놓았다. 내가 처음으로 받아보는 거액이었다. 나는 그 돈으로 아이들의 경연을 조직할 의향을 밝혔다. 리경리는 또 3,000원을 보내주면서 경연을 조직하라고 힘을 실어주었다. 이렇게 시작한 룡학컵 소학생 조선말 사랑, 소학생 시랑송, 동화 구연 무대는 장장 10년 동안 이어졌다. 그 10년 동안 2,500여 명의 학생들이 이 무대에서 자신의 장기를 표현했다. 리금숙 경리는 이 무대를 통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민족의 자부심을 알고 우리 말, 우리 글을 계속 이어나가야만이 우리는 조상들에게 미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해마다 거액의 후원금을 보내줬다. 처음에는 연변의 학생들만 참가하던 것이 2017년부터는 동북 삼성의 학생들과 청도의 학생들이 참가하고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공간의 한계를 넘어선 온라인을 이용한 경연으로 돼 전국 각지로 확산되면서 연해와 대도시의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다. 20년 남짓한 동안 우리의 아이들의 언어교육 플랫폼을 만들어가면서 목격한 언어교육의 급격한 변천사와 더불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이 글을 읽는 모든 독자들과 함께 탐색해 보려 한다. 아이들에게 조선말 사랑의 꿈을 심어주는 무대. 2018년부터 룡학컵은 시랑송, 동화구연 등 화술표현만 하던 대로부터 연변교육출판사의 소학생 잡지와 아동세계 협력으로 쓰는 것을 결부해 진행했다. 말 재주와 글쓰기 재주를 겸비한 언어의 쌍벽을 다 견고히 하는 룡학컵 조선말 조선글 사랑표현대회로 부상해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쓴 동시와 작문을 발표하고 표현했다. 훌륭한 작품들은 시화를 만들어 아리랑 광장의 아리랑정에 전시해 문화 풍경을 만들어 오고 가는 길손들에게 문화의 향수를 안겨줬다. 지금도 다시 그때 학생들의 글을 보면 마음이 촉촉해진다. 아이들의 글에는 한 단락의 역사와 한 민족 군체의 정서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다. 몇 편을 발췌해서 소개해 올린다.

어느 날 나는 꿈에서 세종대왕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조선족 학교에서 공부하는 김이림 학생입니다. 저는 조선어문 공부를 아주 좋아합니다. 나의 말에 세종대왕 할아버지께서 물으셨습니다. 중국에서도 학교에서 조선글을 배우느냐? 네, 우리는 비록 중국에서 살지만 조선말을 하고 조선글을 쓰고 있습니다. 아침에가 세종대왕 할아버지처럼 나를 반겨줬습니다. 제일 과당은 조선어문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조선어를 잘 배우겠다고 결심하면서 조선어문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연결시 건공수학교 김미림 학생의 은상수상작문 세종대왕 할아버지 고맙습니다에서 이 작문을 다시 보면서 나는 제발 중국에서 조선어문 과당이 한달락의 역사로 종말되지 말고 계속 중화민족의 대가정 속에서 이어지는 훌륭한 민족정책의 모범으로 세계에 자랑 높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어찌 나만의 바람일까? 우리 모두의 바람이리라.

심양의 거궁에서 만난 만조고 문패를 보면서 만조고가 사라진 이야기를 통해 언어는 마치 민족의 등불과도 같다. 언어를 잃으면 민족의 등불은 오래가지 못하고 꺼질 것이다. 우리의 조선말은 우리 조상들이 아주 오랜 기간 자연과 소통하면서 만들어진 소리말이다. 세상의 모든 소리와

형태를 그대로 말할 수 있는 본땀말은 8천여 개나 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고 한다. 이 말을 다 담을 수 있는 세종대왕이 만들어준 우리 글 조선글은 배우기 쉽고 읽기 쉽고 알기 쉬운 우수한 문자라고 한다. 이렇듯 훌륭한 언어 문자를 갖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이런 말과 글을 쓰는 나는 조선어의 주인, 자랑스러운 조선족이다. 연길시 건공소학교 김이진 학생의 금상수상 작문 나는 자랑스러운 조선족이다 중에서

학생들의 사유는 선생님들의 지도에 따라 성숙해 간다. 조선어 사랑을 심어주는 조선어문 선생님들은 실로 령혼의 공정사 역할을 잘하고 있다. 배우고 읽기 쉬운 우리 조선글, 오성이 곱게 울리는 자음이래요. 그, 느, 드, 르, 무, 부, 스, 으, 즈, 츠, 크, 트, 푸, 흐. 햇빛처럼 빛나요, 밝게 빛나요. 배우고 읽기 쉬운 우리 조선글, 하늘 땅 사람이 좋다는 몸이래요.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달빛으로 빛나요, 밝게 빛나요. 배우고 읽기 쉬운 우리 조선글, 세종대왕 할아버지 만들어주신 해와 달이 빛뿌리는 글자랍니다. 엄마, 아빠처럼 사랑하는 글이랍니다. 연길시 건공수학교 김연주 학생의 금상 수상 작품 동시 조선글. 이외에도 조선말, 조선글을 배우게 하려고 연변으로 이사온 이야기며 중국말밖에 모르는 부모님께 우리말을 가르치는 나는 아빠의 선생님이 됐어요 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며 할머니의 사투리로 잠깐 소통장애를 겪는 세대 간의 언어 변천을 다룬 이야기며 많은 우리말 사랑을 실천하는 이야기들이 학생 잡지를 통해 또 문화의 창 십역화를 통해 감동을 전했다. 이 모든 것은 지금쯤 씨앗이 돼 자라나는 아이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라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언어를 통해 물들여지는 문화. 언어 경연을 하다 보면 우리는 낯선 성씨들을 만난다. 왕씨, 박씨, 애씨, 갈씨, 요씨, 정씨, 하씨 등 성들이 신기롭게 안겨온다. 호기심에 가끔 민족을 물어보면 한족은 물론 만족, 회족, 지오, 뚱족도 있었다.

하나의 언어는 하나의 길이라고 한다. 아이들은 엄마가 이끄는 또 하나의 길을 따라 룡학컵 조선말 사랑 우리말 표현 대회에 참가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현시대 중화민족 대가족이라는 운명 공동체의 필연적 현상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한국인 아빠, 엄마를 둔 아이들은 물론 그 외에 외국인 아빠인 아이들도 있었다. 글로벌 시대에 피할 수 없는 현상일지도 모른다. 이미 우리는 조선족 집거지의 해체라는 파괴를 통해 새로운 인류의 조합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역시 역사의 한 단락일까. 하여 룡학컵은 중국 조선족만이 아닌 조선말에 애정을 갖고 있는 여러 민족 학생들의 집대성 플랫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연변과 흥룡강 조선족 학교들에는 타민족 학생들이 적지 않다. 나에게도 여러 명의 한족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생활도 조선족과 아주 흡사했다. 된장 김치를 선수한다는 한족 엄마는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다. 아이를 조선족 학교에 보냈는데 유별나게 된장국과 김치를 찾아요. 처음에는 된장국 먹겠다고 하면 조선족 식당에 가서 사서 먹였죠. 차츰 한반에 다니는 조선족 엄마들과 교류해 만드는 방법을 배워 지금은 집에서 음식을 한답니다. 덩달아 볶음채가 위주된 온 집 식구의 식탁이 때로는 밥과 국, 김치로 바뀌면서 조선족 식탁이 돼간다고 부언하는 것이었다. 한 한족 학부모는 서시장에서 연변 특산물을 판매한다. 조선말도 제법 조선족처럼 한다. 두 아이를 모두 조선족 학교에 보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연변대학 조선어 한국어 학원에는 리씨성을 가진 한족 교수가 조선어를 가르친다. 글을 보면 한족이라고 인지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의 강연을 듣고 나도 믿을 수 없었다. 조선어 필력이라든가 조선말 언술이라든가 순수 조선족 교수들보다 더 도드라졌다.

나는 내 민족의 우수함도 조선민족의 우수함도 함께 먹으면서 자라는 아이다. 나는 예쁜 무지개처럼 여러 가지 이쁜 색깔로 물들여지는 아이다. 룡학컵 금상수상작 흥룡강성 영안시 조선족소학교 로백원 한족 학생의 물들여지는 아이 중에서의 한 단락입니다. 어떻게 가르쳤을까? 지난해부터 룡학합 경연은 전국 각 지역의 주말 학교에서 추천해 보내는 학생들이 많이 늘었다. 광동성, 상해, 산동성, 북경, 천진 등 지역에서는 조선말 주말 학교를 통해 아이들에게 조선말을 가르친다. 모두가 권설음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거의 조선말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반수 이상이다. 그런 애들이 동화 구연을 하는데 놀랍게도 그 긴 이야기를 다 해내는 것이었다. 감동이 아닐 수 없다. 말도 리해 못했겠는데 어떻게 가르쳤나요? 공익으로 자원해서 주말학교 교사로 나서주신 선생님에게 물어봤다. 이야기 한 편을 오래오래 자꾸 하도록 하죠. 그리고 중국어로 뜻을 알려주면 재밌어하면서 신기하다고 더 파고들어요. 수없이 물어봐서 일일이 대답해주는 것이 때로는 귀찮아도 아이들의 호기심과 열정에 기름을 붓는 것이 선생님이라는 직업의 기본이 아닙니까? 아이들에게 우리말을 가르치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니 힘이 드는 줄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아마도 저마다의 노하우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을 들어서인지 때로는 발음의 한계로 잘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도 지루하기는커녕 더 귀를 감고 듣게 되고 때로는 들으면서 눈물이 맺혔다. 이야기를 하는 아이는 얼마나 힘들었고 배워주는 선생님 또한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이들이 고맙고 주말학교 선생님들이 참으로 존경스러웠다.

2013년 실황성협회를 금방 설립하고 아이들을 위해 동화 구연 교실을 오픈했다. 본딴말을 재치있게 표현한 재미있는 이야기로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우리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여줬다. 리듬을 실어 율동으로 동시를 읊으니 재미있다고 아이들의 눈이 반짝인다. 운율을 알고 리듬감을 가진 아이는 정서가 다르다. 언어가 하는 역할이 바로 정서를 키우는 일이다. 어떤 말을 하면 어떤 정서를 가진다. 우선 혀를 감고 한호식으로 발음을 하는 아이들에게는 정확한 발음 교정이 급선무였다. 한 주 두세 번의 시간으로 아이의 언어 생활 환경이 바뀔 수 없습니다. 언어 공부는 부모의 피부 교육이 최고입니다. 엄마가 똑바로 된 말을 해야 아이들이 제대로 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픈 교학을 하면서 엄마들이 함께 배우도록 적극 권장했다. 아, 발음부터 다시 배워주고 교정해줘야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 혀를 펴고 아 하는 소리부터 혀를 명활하게 굴리는 훈련을 많이 시켰다. 혀를 감는 소리로 개구리, 오리, 꾀꼬리 하던 애들이 점차 혀를 펴고 자연스럽고 류창한 우리말 발음으로 바꿔갔다. 생각 밖으로 입술 발음을 못하는 아이들도 적지 않았다. 나는 아이들이 오면 발음부터 점검했다. 그때 나를 찾아오는 아이들 가운데는 권설음 발음을 하는 애들이 아주 많았다. 심지어는 틱장애를 가진 애들과 말을 더듬는 애들도 있었고 자폐증 아이도 있었다. 동화 구연 교실이 아니라 말 교정 전문의 같은 느낌도 받을 때가 있었다. 너무 생각밖이었다. 아이들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교재를 만들어 하나하나 교정해 나갔다. 언어학에 대한 새로운 공부와 아이들의 개성에 맞는 끝없는 관찰과 탐구가 나의 인내심을 시험했다. 호흡으로 더듬증을 교정해 성공했고 몇 초 동안도 진정 못하는 자폐증 아이는 동화 구연을 합니다.

순발력을 키우는 아주 매력적인 말 놀이였다. 이 과정을 통해 나도 하나의 우리말 원리를 터득했다. 우리말은 오성의 원리에 의해 좋은 기관의 다섯 곳을 잘 활용하는 가운데 혀의 위치가 가장 중요하며 따라서 혀가 잘 구울러야 했다. 그리고 입술에 탄력이 있어야 한다. 매일 살랑살랑 찰랑찰랑 단어를 반복적으로 빨리 말해 혀를 령활하게 돌게 하고 봄, 밤, 봄, 꿈, 꾸자는 말마디로 입술을 붙였다 떼면서 탄력을 올리면 우리말 발음에 큰 도움이 된다. 이 방법을 많은 선생님들에게 전수했더니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나는 수십 권의 동시집을 훑어 수십 여수의 룰동을 구안해냈다. 그리고 동화 자료들을 수집해 유아들로부터 소학교 고급학년생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별 동화 구연 교재를 만들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말을 잘하도록 고무 격려하기 위해 또 아이들에게 언어문화의 꿈을 심어주기 위해 격월로 아이들의 화술 장기자랑 무대를 마련해 주어 정서로 이어지는 우리말의 사랑을 실천해 나갔다. 그리고 콘서트 무대에서도 아이들에게 시랑송 연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줬다. 외에 여섯 차례의 자랑스러운 내 고향 알기 문화 캠프를 조직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뿌리를 알고 선조들의 발자취를 알아가는 정서의 함양에도 모를 박았다. 2020년 제11회 룡학업은 코로나 사태로 해 아이들에게 동화 구연, 랑송 표현 영상을 보내오게 해 무대가 아닌 온라인으로 경연을 하게 됐다. 그래도 전국 각지로부터 많은 아이들이 하나같이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온라인에서 표현했다. 무대가 아니어서 에너지 충전력이 약하지 않을까 하는 부질없는 고민도 해봤지만 고운 한복 차림의 아이들이 신나서 하는 모습이 큰 위로가 됐다. 이렇게라도 우리말을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고 많은 선생님들이 입을 모았다. 우리말을 사랑하는 조선어문 선생님들과 주말학교 선생님들의 열정과 경업정신이 있는 한 우리의 언어는 고갈하지 않을 것이라 내내 믿어마지 않는다.

그들은 왜 천리길을 달려왔는가? 어찌 감동을 몰고 온 이야기는 글과 말뿐이겠는가? 시상식 무대에서 표현하겠다고 하루 종일 차를 4대번 갈아타고 왔다는 흥룡강성 감옥사에서 연길까지 달려온 학생과 그의 부모님들, 길림, 장춘, 목당강은 물론 심양과 대련, 북경에서 시상식 무대에 오르겠다고 달려왔다고 한다. 룡학합 시상식은 우리말 축제의 현장으로 자리매김한다. 한 학생이 룡학합에서 수상하면 선생님과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까지 총동원이다. 2, 3분 무대에서 표현하겠다고 로비를 팔고

먼 길을 고생스럽게 오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지도교원 선생님들이 더없이 고맙기도 하다. 우리에게는 이런 무대가 너무 그립습니다. 그리고 무대에서 표현하고 싶어하는 아이에게 우리 말의 향연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경험이 이 아이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한 학부모의 진정 어린 고백이었다. 하여 룡학합 경연 뒤에 꼭 각 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한 무대를 마련해 줄 것을 권장한다. 어느 날 외지에서 회의 중인데 무음모도의 전화가 진동했다. 회의가 끝나면 회신하려고 받지 않고 있는데 계속 끈질기게 진동하는 것이었다. 조용히 량해를 구하고 밖에 나가 전화를 받았다. 선생님, 심양에서 고속전철을 타고 지금 연결서역에서 하차했습니다. 아리랑정에 우리 선녀의 작품이 걸려있대서 보러 왔습니다. 어떻게 어디로 가면 됩니까? 뜻밖의 소식에 나는 저기 놀랐다. 나는 외지에 있어 만나 뵙지 못하는 아쉬움을 핑계처럼 내비치면서 걱정 어린 애매한 말을 남겼다. 네? 아니, 그 먼 길을 오셨다니요? 다른 일로 겸사겸사 오셨나요? 아닙니다. 그냥 아리랑정에 걸려있는 작품들을 보고 돌아가겠습니다. 네? 학생들의 작품은 학생들에게도 작은 액자로 기념하도록 다 만들어줬는데요. 시상식도 생방송으로 시청하지 않으셨나요? 네, 작품 액자는 잘 받았고 원본 사진도 잘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생방송 시청도 했고요. 가문의 영광인데 내 눈으로 직접 현장을 보고 그 앞에서 인증샷도 남기고 싶어서 왔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저기 자랑스러운 기운이 배어 있었다. 두 시간 남짓이 지나 또 전화가 진동했다. 심양에서 오신 그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잘 받고 사진도 잘 남겼다면서 돌아간다고 전화로 인사하는 것이었다. 아이들의 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다면서 감격해 마지않는 것이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토록 진정성이 담겨 나의 마음을 울렸다. 큰 일은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소행들은 나에게 큰 힘을 실어줬다. 어찌 이뿐이겠는가. 시상식이 끝나면 나의 손을 잡고 우리의 언어 문화가 살아 숨쉬는 연변에 와서 살고 싶어요 하면서 눈곱을 훔치는 할머니들도 종종 만났다. 아무리 슬픈 노래를 들어도 눈물이 나지 않는데 아이들의 이야기와 랑송을 듣는데 자꾸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라고 부언을 붙이기도 한다. 나는 천리길도 멀다 하지 않고 달려온 그들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들이 내심 바라는 것은 우리만이 갖고 있는 민족 정서의 공감과 공유였을 것이다. 민족의 정서란 바로 민족의 어리다. 이 정서를 담고 있는 그릇이 언어가 아니겠는가.

조금. 요즘 연변 교육에서 조선어문이 위기를 맞고 있다. 학교마다 조선어문 과당이 축소되거나 지원은 사라지는 국면에 놓였다. 이런 현실 속에서 룡학업을 조직해낼 수 있을지 나는 고민이 컸다. 또 앞으로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우려만 깊어간다. 스승들과 지인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니 모두들 하는 데까지 같이 하자는 권고와 제안을 줬다. 스피노자의 레일 지구의 종말이 온대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유명한 명언을 비장하게 떠올리면서 나는 조선어문 교원직에서 퇴직한 고 향란 선생님과 함께 올해의 룡학합 경연을 진척있게 끌고 나갔다. 전국 각지로부터 124명의 참가자들이 신청해왔다. 여느 때보다 감개무량했다. 아이들의 영상 작품을 심혈하면서 여느 때보다 감동이 짙게 몰려왔다. 처음으로 참가하는 몇몇 아이는 어설픈 발음으로 말이 되지 않으니 동료를 불러보냈다. 얼마나 우리말을 하고 싶었으면 노래를 했을까. 반칙을 줄 수 없었다. 참가한 모든 아이들에게 도전상까지 다 수여해 격려해줬다. 이 아이들은 내년에는 한 단계 올라 률동 동시를 표현하리라 기대해본다. 2024년 룡학합 경연을 진행해 나가면서 나는 오늘의 이 순간도 파종을 하는 때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지금 잃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파종하고 있는 것이다. 밭에 묻어 잠시 보이지 않지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발아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 씨앗이 비, 바람과 햇빛의 손을 잡고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로 모양을 바꿀 그날을 그리면서. 이상은 송미자 작가님의 글이었습니다.

0: 您现在收听的是黑龙江朝鲜语广播。
1: 기쁨과슬픔을함께하는라디오쉼터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이상은 오늘 여성 클럽에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형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1: 中波873kHz， 초단파103.5MHz， 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책과 음악이 있는 행복한 문학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류녹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만나보시죠.

네, 행복한 문학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나는 매일 남이 부린 행운을 줍는다라는 책 중에는 이런 한 단락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나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 전까지는 뭐야? 엄청 잘난 체 하네. 아, 기분 나빠라는 식으로 밉상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최근 자기 긍정감이라는 말이 커다란 붐을 일으켜 본인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리해하게 됐다.

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이 아닙니다. 생애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원하는 사람이 되세요. 인생의 가장 큰 후회 중 하나는 스스로 원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네, 자기애와 관련한 명언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을 하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방식으로 행동을 하는가? 아니면 내 기분을 좋게 행동하는가?

네, 그렇습니다. 나 자신보다 남의 인정이 더 우선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라고 합니다. 우리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이 말해주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매일마다 우리 자신에게 아름다운 말을 해주십시오. 누군가 꽃을 가져다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자신만의 정원과 룡혼을 가꿔라. 네, 오늘 아침 마음에 와닿는 한마디였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자신을 응원하시며 더욱 밝은 하루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학을 통해 우리는 삶에 대한 태도를 배웁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인생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지혜와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인생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진다. 아내 생일이 코앞으로 다가올수록 말로는 표현하지 못할 고민이 깊어지기만 한다. 이번 생일에는 대체 무엇을 선물할까? 액세서리가 넘쳐나고 옷장문을 열면 백화점 매장이 부럽지 않을 만큼 옷들이 빼곡하다. 젊은 시절 얼마 안 되는 월급으로 새빵살이를 하던 때는 생일날에 외식만으로도 아내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섰다. 그런데 번듯한 집을 마련하고 근심 걱정 없이 허위 호식하는 생활을 맞이하고 보니 오히려 선물을 고르는 일이 더욱 어렵게 됐다. 그 전날의 가난은 선물을 간소화했고 지금의 풍요로움은 오히려 선택을 복잡하게 한다. 세월이 가져다 준 아이러니한 숙제이기도 하다.

나도 모르게 흥분된 나머지 휘파람을 불자 아내가 어여한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다. 이마에 손을 올리는 그 모습에서 52여 년을 함께한 정이 느껴졌다. 요즘 아내는 손자가 두고 간 낡은 전자풍금에 매달려 있다. 늙음하게 새로운 취미를 찾은 모습이 대견스러우면서도 때때로 삐걱거리는 악기 소리가 마음을 쓰리게 했다. 낡은 악기가 아내의 열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밤. 나는 비로소 진정한 선물은 그녀의 새로운 열정을 함께 나누는 것임을 깨달았다.

내 지갑 속에는 아내가 모르는 비상의 돈이 있었다. 아내가 달마다 주는 용돈 외에도 평소에 글을 발표하고 노래를 작사 작곡하여 받은 원고료를 모아둔 것이다. 나는 이 돈으로 아내에게 뜻밖의 기쁨을 주려고 악기 상점에 가서 8,000원을 주고 광택이 나는 새 전자품금을 골라 배송해 줄 것을 부탁했다.

생일날 나는 웃음집이 흔들흔들해서 새벽부터 분주했다. 해외에 있는 자식들 대신에 집안을 화사하게 꾸미고 생일상도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푸짐하게 차렸다. 아내의 웃음이 점점 커져갈 때쯤 문 앞에 커다란 상자가 도착했다. 얼문의 상자를 보던 아내 눈동자가 커졌다. 이어 포장 박스를 뜯는 손끝에서 떨림이 전해져 왔다. 새 전자 풍금이 모습을 드러내자 아내 두 눈에 이슬이 반짝였다.

어쩜 이런 걸 선물할 생각까지 했어요. 아내는 목소리가 점점 가늘어지더니 두 손으로 하트를 그려보였다. 50년 넘게 함께 살아왔지만 이토록 환한 아내의 미소를 보기는 처음이었다. 그 순간 나는 값비싼 물건이 아니더라도 상대의 마음을 읽는 것이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창가에 기대어 악기를 만지며 미소 짓는 아내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레닌 생일 선물도 생각해보게 됐다.

어쩌면 선물이란 평범한 나날에서 작은 것일지라도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는 예술일지도 모른다.

명년에도 나만의 센스를 요감없이 발휘하여 다시 한번 아내의 찬란한 미소를 보고 싶다.

네, 오늘은 김철우님의 작품을 보내드렸습니다. 부부가 알콩달콩을 유지하는 노하우가 있다면 뭘까요? 비가 올 때 우산을 챙겨주는 행동처럼 특별한 날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것. 네, 역시나 사소한 일에서도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처음 펼친 책의 향기, 글자 속에서 만난 새로운 세상, 함께 토론하며 나눴던 생각의 조각, 이 모든 순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빛으로 남을 겁니다. 독서는 단순히 글을 읽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혼자서는 만나지 못할 이야기와 인물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앞으로도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시간을 내어 책을 펼쳐보세요. 언젠가 오늘 배웠던 것, 느꼈던 감정이 세상과 마주할 때 큰 힘이 되어줄 겁니다. 책이라는 소중한 친구와 함께 더 넓은 세상을 탐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뉴스입니다. 2016년 5월 습근평 청석기는 흑룡강성을 시찰하며 흑룡강은 국가식량안보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며 현대 농업발전 방향을 견지하고 농업현대화 건설의 선두주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흑룡강성은 청석기의 당부를 명심하고 현대화 대농업발전을 주력방향으로 삼아 우량농지, 우량품종, 선진기술, 선진적인 농기계, 훌륭한 제도의 심층 융합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눈부신 데이터와 생생한 실천으로 농업 고품질 발전의 답을 내놓았습니다. 5월에 흑룡강성은 논밭에 씨를 뿌리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광활한 흑룡강성 농업개간지대에서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위성원격감지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북대황 칠성 농장에서는 자율주행 무인 이안기가 마지막 논의 모내기 작업을 마치며 흑룡강성 내에서 가장 먼저 벼 모내기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인력 의존에서 기계 활용으로 농업 현대화의 핵심은 선진적인 농기계입니다. 흑룡강성은 전국 최초로 선진적인 농기계를 우선 보조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했으며 고급 지능형 농기계의 반복적 업그레이드를 추진함으로써 전통적 경작 방식을 완전히 탈피했습니다. 올봄 농업 생산에서 농기계 장비의 정밀 고급 첨단 특징이 더욱 뚜렷했습니다. 재배농들은 스마트폰으로 드론을 조작하고 원거리에서 농업 생산을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10대 방제 드론으로 열흘도 안 돼 수십만 무의 논밭 농약 살포 작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현재 흑룡강성은 지능형 농기계 방제 드론 보유량, 농작물 파종, 관리, 수확, 종합 기계화율이 모두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급 지능형 농기계들이 풍작의 핵심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서북풍의 통로로 불리는 뚫베트현에서는 이번 봄 개량된 모래토양에서 풍작의 희망이 잉태되고 있습니다. 고표준 농지건설로 송눈평원의 전통 가뭄 지역은 10년 중 9년이 가뭄이라는 상황을 끝내고 무당 1톤 곡물 생산을 실현했습니다. 습근평 청석기는 흑룡강성 시찰 시 공학, 농해 생물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농민의 적극성을 동원해 흙토지를 잘 보호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0년간 흑룡강성은 흙토지 보호공사를 심층 추진하고 고표준 농지 건설을 추진하면서 친환경 유기 재배를 보급했습니다. 룡강 모델, 삼강 모델은 국가 주력 기술로 선정됐고 7급의 논밭 전담 관리자가 매 인치의 밭두둑을 지키며 흙토지의 비옥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식량의 연속 풍작 기반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농업 현대화는 경작지를 확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확보에 의한 식량 생산도 보장해야 합니다. 흑룡강성은 종자산업 육성 행동을 심층 추진하고 종자 원천 핵심 기술 연구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요즘 국가급 종자 생산 대현인 오대련지에서는 매일 50만 근 이상의 우량콩 종자가 전국으로 발송됩니다. 무당 772.7근의 신기록을 세운 콩 신품종 동생팔구는 올해 봄철 농업 생산에서 농민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현재 흑룡강성 내에서 주요 농작물의 우량종자 전면 보급을 실현했으며 콩뼈 품종 10개가 전국 보급 면적 상위권인 10위에 들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흑룡강성은 선진 재배 기술을 보급해 첨단 재배 기술을 밭에서 실제 풍작 생산 능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10년간 흑룡강성 내에서 80여 가지 친환경, 고수확, 고효율 농업 기술을 보급했는 바 농업과학기술 진보 기여률이 70.8%에 달합니다. 과학적이고 정밀한 농사가 전면 보급돼 농사가 경험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기술 데이터 지능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농업 현대화는 생산력 향상을 떠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생산 관계의 변혁을 떠날 수 없습니다. 10년 전 청석기는 흑룡강성 시찰 시 지역 실정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규모화 경영을 추진하고 규모화 경영으로 농업 경쟁력을 높이며 농민들의 수입을 증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0년간 흑룡강성은 농업 생산 위탁 관리, 개간지 농지 협력, 적정 규모화 경영 등 현대 농업 경영 모델을 확산해 소규모 농가가 현대화 대농업 체계에 안정적으로 편입되도록 했습니다.
북극 곡물의 도시 부금시에서는 올봄 현지 신초 농업합작사에 6천여 무의 콩밭을 위탁관리해 표준화 재배 집약화 경영으로 토지 생산 능력과 농민 수입을 동시에 높였습니다. 10년의 변화 속에 흙토지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10년간 흑룡강성은 오량융합으로 농업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왔으며 농업 현대화에 확고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현재 흑룡강성의 식량 생산량은 1640억 근의 새 단계에 올라섰고 2000억 근이라는 생산 능력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며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대곡창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점에선 흑룡강성은 광활한 흙토지에서 현대화 농업의 새 장을 계속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동북도시축구리그가 일전 심양, 장춘, 할빈, 후코트에서 동시에 개막했습니다. 개막전에서 심양팀과 개서팀의 경기는 4만 명의 관중을 끌어모았는데 티켓 당첨 확률은 30.64%였습니다. 동북도시 축구리그의 티켓 최고가는 20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축구팬들의 관람 경험을 최적화하기 위해 4개의 성자치구는 동북 슈퍼관광 문화 지식재산권을 만들어 7개 코스를 기획하고 경기장 외 여러 관람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더불어 동북도시 축구리그 티켓을 소지한 축구팬들은 음식점, 숙박시설, 쇼핑센터 등 협력업체에서 전용 할인 및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지역 간 관람을 독려하기 위한 축구팬 특별 열차도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개서시의 특색 우량 명품 전시 및 소비 촉진 행사가 심양에서 열렸습니다. 동북지역 도시 축구리그 개서 원정팀 대 심양팀 경기가 심양에서 열리고 있는 기회를 빌려 개서시 20여 개의 주요 기업이 70여 종의 특색 제품을 전시 판매했습니다. 이번 행사 기간 경기 관람, 명품 쇼핑, 특색 음식 맛보기, 흥미있는 인터랙션 등 다양한 형식을 융합해 본토 특색을 전방위적으로 선보임으로써 개서시 브랜드의 시장 인지도와 영향력을 더욱 넓혔습니다. 2026 할빈의 여름 음악 시즌이 일전 정식 가동됐습니다. 각 문화예술단체와 공연장이 현장에서 공연 시즌 행사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여름철 얼음의 도시에서 청량함과의 만남을 주제로 한 할빈의 여름 음악 시즌은 클래식과 류행음악을, 전문 공연과 민간 예술을 본토와 외부의 다양한 예술 형태를 하나로 융합시켰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 전민이 함께 누리고 여름 내내 이어질 음악 축제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번 음악 시즌은 수백 차례 행사를 마련해 공연을 따라 떠나는 려행이라는 새로운 문화 관광 열풍을 일으킬 계획입니다. 제4회 중국조선족 민간문화 예술단체 합동공연이 일전 연길시문화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공연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하고 중국 조선족의 전통문화 전승하며 변경지역 대중들의 민족 단결 면모를 보여주기 위한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이번 무대에는 북경, 천진, 하북, 대련, 심양, 할빈, 길림, 단동을 비롯해 연변 현지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25개 민간예술단체의 460여 명 민간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공연은 장고춤, 가야금 연주, 농악무 등 조선족의 무형문화 유산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선보였고 격정적인 선율과 아름다운 춤사위로 당의 민족 정책이 거둔 성과를 노래했으며 변강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오늘은 17번째 시간입니다. 밤중에 강영천은 놈들이 멀지 않은 곳에 왔다는 정보를 받았다. 삽시의 마을은 발칵 뒤집혔다. 사람들은 밀물마냥 쓸어나와 마을을 벗어나서 산으로 올라갔다.

0: 만 장방형 화원에 있었다. 사철 푸른 소나무 몇그루가 담벽 안에 줄지어 서 있었다. 그중 가지와 잎이 빼곡이 자란 큰 나무의 줄기에는 사람이 기어 올라가야만 발견할 수 있는 타원형 사기 애자가 구리줄에 동여 있었다. 사기 애자 한 끝에는 싱끈 굵기만한 동선이 꽂혀 있고 그 동선은 팽팽하게 몇십 보 밖에 있는 다른 나무의 건너가 앞에 것처럼 이어져 있었다. 공중에 가로 지나간 동선의 중간에 또 꽃 같은 동선이 한 그루의 나무를 타고 고추 내려왔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바로 무전기의 안테나란 것을 인차 알 수 있었다. 아래로 내려온 동선을 따라가 보면 그 선은 뒷창문을 거쳐 작은 집안으로 들어가 연록색 네모난 상자에 이어져 있었다. 상자 정면에는 은색 영어 자모들이 찍혀있는 이상스런 까만 조설기들이 가득 있었다. 이것은 깊숙이 들어박힌 간첩들이 쓰는 미국제 소형 무전기였다. 밖에서 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이 컴컴하고 고요한 이 집안에 실은 세 사람이 등불을 켜놓고 앉아있었다. 창문이나 문을 모두 몇 겹이나 되는 검은 천으로 꼭 막아놓았던 것이다. 왕관지의 길쭉한 번데머리에는 레시바가 걸려있었다. 흰 낙가죽은 나무로 깎은 듯 굳어졌다. 그는 왼손으로 조절기를 익숙하게 돌리며 오른손으로는 무전기 전권을 몇 번 누르고 나서 종이에다 연필로 무엇인가 불이 나게 적어넣었다. 지금 무전 결석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궁선이와 려석연은 그의 뒤에 바싹 붙어 서 있었다. 궁선이는 왕간지가 넘겨주는 네 자리 숫자를 꽉 박아 쓴 종이를 작은 수첩을 번지며 한자 한자 대조하여 읽어 내려가고 려석연이는 그것을 받아쓰고 있었다. 왕간지는 오른손을 마지막으로 몇 번 더 눌러 안녕이라는 신호를 보내고는 무전기를 끄고 레시바를 벗으며 숨을 후 내쉬었다. 이윽고 궁선이와 려석연이 전보문을 번역해내었다. 왕간지가 영문을 들여다보니 그 위에는 이렇게 적혀있었다.
1: 간지 동생에게 이번 소탕의 목적은 공산당의 근거지를 짚으시는 한편 식량을 준비하고 민부를 끌어가는 것인즉 동생의 사심없는 협조를 바란다. 상급의 지시에 의하면 그 산간지대는 공산당이 동지 틀려는 교동의 요충지이다. 반드시 쟁탈할 것이니 동생은 꼭 전면에 승리날까지 조심하여 노출되지 말 것이다. 동생이 명철하여 임무를 그르치지 않을 것을 믿는다. 성공하여 명성을 떨치는 날 나를 저버리지 않는다면 다행으로 생각하겠다. 이 기회에 동생이 사랑하는 숙화도 잘 지낸다는 것을 전한다. 형 정유평으로부터.
2: 특파원도 이렇게 겸손하게 구는구만.
0: 어? 려석연은 흥분하여 큰 머리를 휘저었다.
3: 그 따위가 다 뭐야. 간지 형은 고등 교육을 받았고 왕정위 정재 장계석 위원장의 접견.
2: 아, 참, 그 따위 전치 소리를 해서 뭐래.
0: 궁선이의 아첨은 왕간지에게 뚝 잘려왔다.
2: 빨리 물건이나 거둬. 갈 때가 됐다.
4: 아버지.
0: 행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4: 아버지. 참, 어디 갔을까? 사람을 헤말리네.
0: 그들은 인차 불을 훅 불어껐다. 행리 어머니는 대문 어귀에 내다 놓은 커다란 보쯤 위에 앉아 있었다.

0: 머리수건이 어깨에 떨어져 찬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흩날리고 옷자락을 펄럭이었다. 그의 얼굴은 눈빛의 반사에 더욱더 핏기 한 점 없이 해쓱하고 창백하였다. 그는 지금 몹시 쇠약해지고 얼마간 느리고 얼떠름해졌다. 리성을 잃어버리고 꼭두각시처럼 남이 좌우지하는 대로 시달림을 받고 있었다. 그는 두 남자를 상대하여야 하였다. 하나는 그가 마음속으로부터 자신 진정한 남편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다른 하나는 자신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는 수 없이 그놈의 야수 같은 유린을 받아야 하는 악마였다. 첫사람과 함께 있을 땐 그는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령헌과 리지가 있었으며 온몸에 피가 흘렀다. 그러나 때때로 가슴의 아픔을 참고 그 사람을 따돌린 후 그 야수의 강박을 받아야만 했다. 이때는 죽은 사람이 되어 령헌도 없고 감각도 잃어버린다. 그는 악마가 만족스레 몸을 일으켜 물러설 때에야 차츰 제정신으로 돌아와 한바탕 통곡을 터뜨린다. 이 모든 것을 순박한 왕장쇠는 조금도 모르고 있었다. 행디 어머니는 왕장쇠가 모욕과 고통을 참고 왕간지에게 거분거분하는 것은 그 자신이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가슴 깊이 알고 있었다. 만약 장쇠에게 자신이 어떤 고통 속에서 세월을 보내고 있으며 다른 놈이 자기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면 그가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알려줄 수 없다. 아무것도 모르게 해야 한다. 장수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가 참기 어려운 모욕과 유린을 받더라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해야 한다. 행디 어머니는 팔굽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턱을 고인 채 우두커니 앉아 깊은 생각에 빠져들어갔다. 왕장쇠가 벚구레미를 들고 안에서 걸어나왔다. 왕장쇠는 그가 홀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 다정하게 말을 건넸다.
1: 수건을 잘 들어. 바람이 세찬데.
0: 그가 옴짝하지 않자 장쇠는 한마디 물었다.
1: 그들이 아직 오지 않았어?
2: 누가 알아요? 행디가 부르러 갔어요.
0: 행디 어머니는 만사가 귀찮다는 듯이 한마디 내뱉었다. 왕장쇠가 한숨을 푹 지우며 찾으러 가자고 하는데 행디가 몹시 불쾌해서 돌아왔다.
2: 어머니, 좀 못 찾겠어요. 아저씨, 우리 먼저 가자요.
0: 행디와 왕장쇠는 줄곧 매우 가깝게 지내왔다. 행디는 이것이 조금도 이상스럽지 않았다. 아이 쪽부터 습관돼 버린 것이다. 그는 어릴 때부터 왕장쇠를 모순꾼으로 대하지 않았다. 왕장쇠를 자기 집 식구라고 생각하였다. 행디도 그렇게 여기는데 장쇠는 더 말할 나위가 없었다. 그가 어떻게 친딸을 사랑하지 않겠는가. 오랜 기간에 걸치는 한 집에서의 생활 속에 장쇠는 자기도 모르게 행디에게 가난한 모순꾼의 품성을 넘겨주었다. 왕장쇠는 행디의 모리수건을 잘 둘러쓰며 타일렀다.
1: 좀 기다리자, 행디야. 그들은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 봐라, 저쪽에 오지 않니?
0: 그는 걸어오는 사람들의 그림자를 보았다. 궁선이와 려석연이 걸어왔다. 궁선이는 왕간지가 집으로 돌아올 때 특별히 조심스레 들고 온 무거운 가죽 트렁크를 간신히 들고 오며 말하였다.
3: 이제 우리 합석하자.
4: 그래.
3: 교성 선생은 아직 볼 일이 좀 있어. 인차 뒤따라 올 거야.
4: 알았어.
0: 원간지는 문 뒤에 숨어서서 사람들이 다 가버릴 때까지 지켜보다가 거추 왕유일의 집으로 달려갔다. 왕유일이 처단된 뒤 두 첩은 다 가버리고 왕족의 애미도 죽은 지 오래되어 지금은 그의 딸 옥진이와 왕족 아내만이 남아있었다. 왕유일의 큰 기와집은 정부에서 몰수하여 일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머지는 민병들과 여러 단체에서 차지하였다. 그 전에 향공서 자리는 천정부가 자리 잡았다. 옥진이와 왕족 아내는 본래 모슴들이 살던 아래 칸으로 쫓겨났다. 군떡은 씹어도 이빨이 아프다는 이 둘은 넘어진 기름병 하나 세우지 않는 게으름뱅이들이었으나 제각기 긁어모은 재물이 있어서 여전히 험하게 지내지는 않았다. 지금 이 고래등 같은 저택은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고 옥진이와 왕족 아내만 남아있어 횡댕그렁하였다. 왕간지는 사방을 휘둘러 보고 나서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야 조심스레 집안으로 들어갔다.
1: 다 갔는데 너희들은 아직도 떠나지 않았나?
0: 그는 둘이 한창 물건을 꽁지는 것을 보고 우정 물었다. 왕족 아내는 커다란 빨간색 보따리를 들고 일어서며 울상을 지었다.
5: 아저씨, 다른 사람들은 다 산으로 달아났는데 우리는 어쩌면 좋아요? 이 추운 날에.
6: 아직도 뭘 투덜거려요?
0: 옥지는 너무 지쳐서 분떡을 입어 참새알처럼 된 낯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는 못마땅한 듯이 제 올케의 말머리를 뚝 잘라버리고 왕간지를 보며 말했다.
6: 나는 물건을 걷어가지고 우리가 있던 방에 가서 살래요. 그따위 가난뱅이들이나 꼬리 끼고 살이라지요? 우리가 왜 달아나겠어요? 바로 우리가 위풍 떨칠 날이 왔는데요.
1: 안 가려고? 그 소문에 일본 사람은 여자만 보면.
0: 원간지는 고개를 푹 떨어뜨리고 있는 왕족 아내의 발가우리한 보드란 얼굴을 힐끔거리며 경망스러운 웃음을 지었다.
1: 난 너희들을 어쩔 수 없다. 가고 안 가고는 너희들 좋도록 해라. 원수끼리는 서로 복수할 내기지. 조카 며느리는 그따위 허튼 소문을 듣지 마라. 그러나 나는 달아나야겠어.
0: 왕간지는 옥진에게 슬쩍 눈짓을 보내고는 시꺼먼 복도 한 구석으로 걸어갔다. 옥진이가 다가오자 그는 착착 접은 종이 쪽지를 옥진이 손에 쥐어주며 엄하게 당부하였다.
1: 잘 건사해라. 넌 집에 숨었다가 왕족을 만나면 쪽지를 전해라. 꼭 네 손으로 전해야 한다. 알겠나?
6: 알았어요.
0: 옥진은 얼마간 긴장해서 대답한 후 다시 가만히 물어보았다.
6: 아저씨, 오빠가 꼭 돌아올까요? 종이에 뭘 적었어요?
1: 그야 물어보나만 하지. 걔가 돌아오지 않으면 누가 내 아버지 원수를 갚겠니? 그건 정보다. 너희들은 왕족을 따라가거라. 남아있으면 좋은 일이 없어. 됐다. 넌 빨리 가서 준비해라. 조심해야 해. 나는 그만 가겠다.
0: 원간지는 두텁게 쌓인 눈 우를 휘청거리며 걸어갔다. 사람들이 모두 피난을 떠나버려 마을은 횡덩그렁할 정도로 조용하였다. 어느 집인지 너무 창왕이 떠나며 문을 걸지 않아 눈보라가 문짝을 밀어 제끼고 집안으로 스로 들어갔다. 어느 집에서 두고 갔는지 닭들이 눈밭에서 푸드득거리며 꼬꼬하고 울어대었다. 먼 곳에서 이따금 한두 방의 총소리가 울려와 사람들의 공포를 자아내었다. 한참 길을 다그치던 왕간지는 앞에서 두 검은 그림자가 기우뚱거리며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제자리에 멈칫하고 서서 자세히 살펴본 후 빠른 걸음으로 뒤따라갔다.
1: 아니, 치즈와 조카 며느리였구만.
0: 왕간지는 놀라는 기색을 지으며 친절하게 말을 건니었다. 치즈는 아내에게 업혀 가고 있었다. 그의 장대한 체구는 아내를 숨도 잘 돕지 못하도록 눌러놓아서 그의 아내는 거의 기다시피 하였다. 온몸이 눈투성이로 된 치즈 아내는 바지 가랭이가 찢기우고 살가죽마저 벗겨져 상처에서 뜨거운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눈에 떨어지며 깊숙하게 까만 구멍들을 뚫어놓았다. 그들은 말소리를 듣고 멈춰섰다. 치즈는 아내의 어깨를 짚고 내려서며 대답하였다.
4: 왕교장이요? 여제 못 빠져나가소?
1: 난 볼 일이 좀 있어 지체해서.
0: 왕간지는 동정에 찬 목소리로 다시 물어보았다.
1: 왜 여기까지밖에 못 왔소? 얼마나 부상당했지? 참, 공을 세운 사람인데 왜 간부들이 돌보지 않을까?
2: 간부들은 바빠요. 우린 천천히 가면 돼요.
0: 치즈 아내는 머리를 쓰다듬고 나서 소매로 얼굴에 땀을 훔치며 숨을 돌리고 말을 이었다. 드라마 숨바귀꽃 1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약으로 여름 기온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에도 우리네 마음에도 서서히 초록빛이 물들어가고 있는데요. 풋풋한 초록빛은 사랑의 푸른 꿈을 꾸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활력을 선사하고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힐링의 마음가짐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 오늘의 요청하마당에서는 초록빛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자연과 어울려 초록빛 이야기를 전하고 5월의 아름다움을 느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김문우 가수가 부른 노래 민들레 꽃언덕을 감상합시다.

은은한 라일라크 향기와 실록으로 짙어가는 나뭇잎 때문인지 5월에는 가족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화창한 날씨는 가족이 함께 산이나 공원으로 꽃 구경 가기에 제격입니다. 훈춘시의 신봉숙 씨는 선군들을 돌보느라 외출할 기회도 별로 없었는데 며칠 후에는 가족이 함께 공원 노래를 가야겠다면서 그 기쁜 심정을 노래에 담고 싶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신봉숙 씨네 가족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꽃구경 가자를 보내드립니다.

0: 화창한 날씨에 꽃잎에서는 이슬이 반짝이고 창문 너머에서는 새들의 재잘금 소리가 귀마 좋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절강성 항주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민영 씨는 이젠 타양에서 생활한 지 10년이 된답니다. 그간 가정도 이루고 아들도 기르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요즘 들어 갑자기 고향의 부모님이 마음에 안겨온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자식 걱정이지만 자식은 바쁘다는 핑계로 따뜻한 문안도 전하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라면서 이제부터는 자주 찾아뵙고 문안을 전하려다면서 부모님이 즐겨보시는 소품 황혼 고백을 요청해봤습니다. 요정한 소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근심돼 그랬구만.
2: 야, 모시게 그렇게 근심이 돼 그랬도.
1: 그 제발 나를 차버리지 마소, 예?
2: 아니, 차버리겠구만. 근심하지 마소.
1: 예, 내 말임도 자꾸 근심되는 일이 바로 그 일이 아이고, 마임도. 우리 둘이 그 일을 그 집에 광어 동일하겠는지 아야겠는지. 내 요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 내 소리. 대단히 묘한 방법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2: 무슨 방법인데?
1: 아, 자기. 우리 둘이?
3: 예.
1: 광어를 몰래 오고
3: 예.
1: 가도주인 찾아가서 가도주인 보고 광어하고 잘 말해달라 마이들까?
2: 야, 입이 정말 답답하구만. 우리 광어 혼자 아는 것만 해도 답답해 죽겠는데 어째 전 세계에 우리들이 연애를 한다고 소문 쫙 드는 여잔데.
1: 야, 아이, 그러면 어쩌면 좋습니까?
3: 내 치마 꽉 잠고 눈 안 입사.
1: 예.
3: 내 이제 우리 광어 기분이 좋은 날에 실제 눈치를 봐서 말 들어보겠소.
1: 그게 될까?
3: 아이고, 되는 아니 묻든지 노래 세 마리 집중 그랬네.
1: 그래, 뭐, 내 집에 가서 해. 좋은 소식 기다리겠을 거라.
2: 그랬어.
1: 예.
2: 에휴, 잘 나갔어. 그래도 자기 딸이가 거기서 서성거림도.
1: 그, 우리 둘이 갈라질 때 동작을 아예 했대, 그 뭐야.
3: 어, 이분이 참아, 눈이 보겠네. 근데 서인 어째 그랬겠지?
4: 예.
3: 놀랬지?
4: 자, 오늘 뭐 했습니다?
3: 에휴, 저기 독보조에서 사경으로 출근하는 길이다.
4: 사경으로? 그래, 러친들 계셨습니다.
3: 아니다. 우리는 곳이 싫다는데 그 사경부 선생 곳이 겨우 옛감들하고 같이 처리해서 전번 주일부터는 옛감들하고 같이 춘다.
4: 감각이 좋았었지?
3: 그 자책구.
4: 재밌었었지?
3: 재밌쨍구. 어, 나는 늙으면 아이 그런가 했대. 어쩐고 정작 영감들 앞에는 총 마주서니까 이 가슴이 거기서 막 두근두근두근하지. 낯이 막 달아오르는 게 오, 어쩌고도 내 요리한 시도는 되더라. 아니다 쨍했어. 글쎄 듣기 싫다면 아이 말하면 되지. 아이 됐어.
4: 기래길래 이 무슨 일을 하든지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하면 아이 된 일이 없다지 했습니다.
3: 아, 이거 말은 사려 더리 이상 맞지 무슨 맞다.
4: 아, 사랑의 힘이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더욱이는 야, 늙음아 연애란 얼마나 묘한 것인가.
3: 야, 니구 연애란 게 무슨 소리네.
4: 어, 맞지 연애라 아이한다.
3: 어, 아이한다 아이한다. 어, 어제 이렇게 연애란 소리만 들어도 몸이 어싸게 난 아이한다.
4: 아이, 글쎄 딱 연애를 하겠다무 내 말리진 않겠는데. 아이, 혹시 그 올바라 연답이 우리 집 들어오면 그게 지방망시야 이거 말이야.
3: 어, 그래 자꾸 담아야 내 확실 알레르 영감 한다고 해도.
4: 네.
3: 첫째, 적어도 국장급 자리에서 퇴직한 영감이 여야 되고.
4: 그렇지.
3: 어, 둘째, 퇴직급이 적어도 2천원 이상이 돼야 되고.
4: 당연하지.
3: 어, 셋째, 네. 여기 제일 중요한 긴데. 그저 시시각각 나를 그저 아끼고 사랑하고 살뜰하게 대해줘야 된단 말이다. 여긴 내 영감을 선택하는 최저 표준이다.
4: 그렇지 않고 최저의 최저가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구만.
3: 그렇지.
4: 그래 엄마 정말 연애를 하였지.
3: 말한다. 밭에 나가서도 절대 영감들하고 휩쓸리지도 않고. 우리 우리 집 문턱에는 영감들 그림자조차 얼씬하지 된다.
1: 계신다.
4: 아이, 뚝뚝인도 뚝뚝인도
3: 모른다.
1: 계신다.
4: 에이구, 뭐 영감들 그림자도 얼씬하지 않다는 게 무슨? 나 정말.
1: 누구신도? 아하, 김영감인도.
4: 야, 저 김영감 자연 조건이지.
3: 어, 그래 저. 내 무슨 저렇게 미친 영감 친하겠네. 오고 하인다.
4: 이지?
3: 막상 내 옷 닦고 해봐. 오 이게 무슨 개파야 되는지 모르겠어.
1: 너 어느 때 왔니?
5: 예, 한참 됐구만.
1: 한참 됐니?
5: 예, 예.
1: 사기렴 잘 있어?
5: 아이, 저거 좀 빨리 찾아. 아, 돈 없어, 돈 없어. 저, 무슨 일이 있어 왔겠는데? 예?
1: 아, 그 너 엄마 계시냐?
5: 아, 우리 엄마. 아, 엄마 저 어디 가셨구만.
1: 니 거짓말 하자야. 이제 때는 너 엄마 목소리 예. 듣기는 같아도.
5: 아, 그거는 내 저 김아빠하고 장난하시느라고 코를 막고 누구신도? 이래서구만.
1: 그랬네. 예. 이래 내 삐뚤었구나.
5: 괜찮구만. 내가 말 없어.
1: 아, 니가 할 말이 아니다.
5: 아, 괜찮구만. 말 없어.
1: 에이, 니가 할 말이 아니다.
5: 말 없어.
1: 아니, 니하고 연애라는 것도 아닌데 니야.
5: 연애로?
1: 아이, 그 연애한 게 아니다. 예. 아! 저 우리 덕포에서 이제 저 연애지구로 여행 간단 말이다.
5: 아, 여행? 그 좋은 일이지 뭐. 아, 앉았어, 앉았어.
1: 여기 해, 저래. 얼마에 버려니. 딱, 강호야.
5: 예.
1: 네, 네하고 엄청한 문제를 하나 토론할게.
5: 예. 예.
1: 어, 똑바로 앉아.
5: 예.
1: 자. 광어 담배 피우.
5: 야, 뭐 어제 담배랑 고나면 야야 하메이랑도?
1: 아, 내 엄숙한 문제를 말하자고 그래 분위기를 좀 엄숙하게 하는
5: 원래대로 야자 없어. 그게 더 편하구만.
1: 이랬겠는데?
5: 그렇지.
1: 야, 한 동네에서 이렇게 오래 삼내봐도 광어만 시원시원하고 토이크 남자를 못 봤다.
5: 그치. 아무리 토이크다고 제 엄마를 내놓겠습니다.
1: 그냥 나서 좋아하지.
5: 뭐이란데?
1: 아, 이제 여행 갈 때 광어 엄마하고 같이 가면 좋단 말이야.
5: 그거 사이에.
1: 어. 야, 이게 말이 알 떨어지다.
5: 아, 저 김아발. 아, 혹시서 우리 엄마한테 중매서로 오지 않았습니다.
1: 중매?
5: 예?
1: 야, 니 이렇게 똑똑하여. 어떻게 중매서려고 왔습니
5: 자,
1: 어떻게 첫눈에 중매서려고
5: 예, 예. 그래, 어떤 분인데? 어, 아, 네, 여기다 딱 적었다가 우리 엄마 다 해보라고.
1: 그래야겠니?
5: 예, 예.
1: 아, 저딸 경계미 어떤 사람인가?
5: 예, 예, 예.
1: 아, 그 인물이 좋고 체격이 좋지 뭐.
5: 아.
6: 저 경계미 또 대포를 부.
5: 예, 그 다음에.
1: 아, 그 다음에는, 아, 그건 멋진대로 잘 보살피고 살뜰하게 대해준다 말이야.
6: 그 저거야, 이사 내무 저를 좋아하겠어.
5: 예.
1: 그 다음에는, 제자라 하자까 자라야 돼. 아, 저 뭐야. 저쪽에서 조약이 니 태도 어떤가 알아보자는 게.
5: 아, 내사 뭐, 두 로이님이 저 만년을 행복하게 보낸다면서 아무 얘기 없었구만.
1: 이야, 똑똑하다.
5: 아니, 그렇지도 아까 이 일에서 저 우리 엄마하고 얘기 있었을 거예요.
1: 얘기 있었냐?
5: 예. 그런데 저 우리 엄마 약혼하는 최저 조건으로
1: 어.
5: 그러니까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규정했습니다.
1: 세 가지 것도 세 가지?
5: 예. 첫째,
1: 어.
5: 적어도 국장급 자리에서 퇴직한 간부여야 한다.
1: 아, 적어도 국장급 자리 정신승리 같다.
6: 아, 때로동 이혼지밖에 못해봤단다.
1: 이게 정말 너 엄마 한 얘기야?
5: 예.
1: 그럼 나 이대로 전화할게.
5: 네.
1: 둘째는 뭐야?
5: 아, 둘째.
1: 아.
5: 둘째는 퇴직금이 적어도 요 2천 원 이상은 돼야 된다.
1: 뭐 지금 2천 원 이상?
5: 예.
1: 저래 나를 잡아라 잡아.
6: 아이고 섭이 너도 뚱뚱은 내 데서 가져간다.
1: 내게 사람 잘못 봤는가? 아, 그럼 이달로 전화할게.
5: 예,
1: 세 번째는 뭐야?
5: 아, 그리고 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1: 아.
5: 시시각각 우리 엄마를 보살피고 시시각각 아껴야 한다.
1: 이걸 나 잡았다.
5: 어째라도 놀랐었구만.
1: 나도 놀랐다. 아, 내 말은 어, 예. 조영겜이 이 세 예. 번째 조건은 아주 멋있게 한단 말이다.
5: 아, 예. 그런데 요 세 개 기본 조건 중에서
1: 아.
5: 어느 한 가지만 부합해야 돼도 여지도 없었구만.
1: 무슨 게 한 가지 부합해야 돼도 여지 없다고?
5: 그렇자고.
1: 미네?
5: 미네?
1: 여마이도?
5: 여마이도.
1: 썩에마이도?
5: 썩에 새끼마이도 없었구만.
1: 이게 정말 너무하냐, 원래?
5: 예, 친히 얘기한 게군.
1: 아, 이건 내 사람 잘못 봤는가? 그러니까 난 정말 이 세 가지 조건에서 한 가지 부합해야 돼도 아이 된다 말이지.
7: 예.
1: 아이다, 내가 정말 사람 잘못 봤다.
7: 저 김아발.
1: 아, 이제 벌레를 다 봤지 했습니다. 거짓말 다 봤다.
7: 글쎄, 벌레를 다 봤으면.
1: 아, 벌레를 다 봤으면 내사 뒤뒤 번해서.
7: 아 예, 잘 가봤어 예.
8: 저 인간은 정말 가지 않은가?
1: 야, 아무야.
7: 아 예. 예.
8: 알았어.
7: 자,
1: 물을 한 모금 주게.
7: 아 예. 감사합니다.
8: 물 시원히 마시면 대답하기 말았어.
7: 예.
1: 자, 방어야!
7: 예.
1: 담배 한 대 피우고 갔다.
7: 아, 예, 피웠어, 피웠어.
1: 앉아 피워야 되겠지?
7: 아, 예, 앉아 피웠어.
1: 정말 이 세 가지 예. 조건에서 한 가지 부합 아이디도 미네 여지 없단 말이지.
7: 예.
1: 이거 정말 너무 딱 친히 집중 몽상한 얘기지.
7: 예.
1: 좋다. 정말 이 세 가지 조건은 다 틀어지고 아이 넣는다면 내 저쪽을 대표로 해서 예. 결론을 내리겠다.
7: 아, 예, 예.
1: 기꺼이나!
7: 예?
8: 기꺼이라지. 어머,
1: 내 쏠라!
7: 아, 저, 정말 감독?
1: 정말 가재 군머리겠니?
8: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1: 빵아야!
7: 예! 아, 던지 쏠라! 예! 아, 저, 후회라 해야지!
1: 아야지!
7: 아, 전디 쏠라,
9: 예,
1: 배 쏠라, 짜이젤라,
7: 정말 할 말이 계속구만.
1: 간다, 간다, 간다.
8: 이거 하는가? 누가 이거 먹었어? 이거 이거
1: 이 선도가?
8: 이 선도가 뚫어서
1: 뚫어. 이놈 너네게.
8: 근데 이렇게 가면 나는 어찌남도. 나도 어떻게라면 할 말을 해야 되겠지구만.
1: 그런데 이거 없어. 이제 그 세 가지 조건이란 거는 무슨 말임도?
8: 그거는 다 너무 개고드니까 내 허망 소리 죄진겠구만.
1: 허망 소리라. 문화대회 때 허망 소리를 쳐서 맞아 죽은 사람이 아닌데 허망 소리라.
8: 내 다시는 허망 소리를 안 하겠구만. 방어야. 앉아. 네 듣기 좋든 나쁘든 잘 들어.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1: 마시고 침착하게 얘기를 합쳐. 예. 기회는 한 번뿐이야. 강호야.
5: 예?
1: 너도 시원히 한 모금 쭉 내라.
7: 이야, 더 크게 쓴다야. 더 먹어야 돼.
3: 저기, 나는 이 김아바이를 좋아한다. 사랑한다.
7: 아, I love you.
3: 같이 살겠다.
7: 아, 유엔 짜이치다.
3: 네 반대해라.
1: 잘해주구만. 이 세상에 그 말보다 더 멋있는 말이 어디 있음도.
3: 그래 심도. 그런데 내 이렇게 말해서 다 동의하면 좋고 동의해야 무너예.
1: 이거 봐서 낼래서 두 분 모자간의 안정단결이 파괴되면서 아이 됐지 뭐. 너무 과이기를 하지 맙소.
3: 이거 봅소.
1: 이거 봅소. 사랑의 기로에 서서. 내 포도를 했는가? 그럼 거기서 합소.
3: 눈물을 긋지 말아요.
1: 이거 봅소. 별로 내보다 썩 낯선 줄을 모르겠지만.
7: 그거 같은데. 자, 여기 앉았어. 여기 앉았어. 아이, 잠깐만. 야, 어디로 마음대 나왔어. 여기 앉아.
3: 옳다. 그렇게 딱 아그 쓰고 갈라앉히라.
7: 야, 엄마. 아니, 내 그렇게 시비더리도 모르는 아들로 보였음도. 내 그렇게 부모 심정도 모르는 아들로 보였음도.
3: 말은 잘한다.
1: 정말.
7: 엄마. 엄마 만년의 행복이 이 자식의 행복이고 엄마 만년의 고독이 이 자식의 고독이구만.
1: 에이, 그것이 미도리는 바에 아는 게 해주자고.
3: 아는 지자.
1: 이미 칼돔의 오후에 오른 맹태 제도제를 무시해버렸어.
7: 얼마나 좋은 부임도. 저 사실은 내 두 부의 관계를 안지 오랐구만. 두 부인 넬레서 이 일을 얘기 못한 것도 왔구만. 내 오늘 이 일 내서 옮겼구만.
8: 오늘은 판결이 나겠구나.
7: 나는 두 부인 만내네 행복하리라고 믿었구만. 나는 전적으로 지지했구만. 저 아버지.
1: 아이 무슨 벌써부터. 아이,
8: 아버지. 빨리 해라.
1: 일 없는가? 내 아들 광우.
7: 예. 저 전화 받았어. 예? 아이 뭐 전화. 아이 어려 받아.
8: 빨리 받았어. 그래다가 자 생각이 바뀐다니까.
7: 그럼 그렇게 되는 거야. 자 자. 아버지, 어머니, 기분이 좋지?
8: 같이, 같이.
7: 저 섣불도 달김에 빼놨다고. 예. 우리 이전에 가서 가족 사진 찍을까?
1: 그럼 좋지 뭐, 좋지.
7: 그리고 저 아버지하고 어머니 약혼 사진 한 장 찍지 뭐.
1: 그게 더 좋지 뭐.
7: 자, 가겠어. <가깁소.
8: 웃음> 우리 영감 70이.
1: 우리 너치 60에 기분이 좋아까 퍼져놔요.
8: 아들이 덕분에 약혼 사진 찍는다며.
0: 누군가 세월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젊음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얼굴에 생기는 주름만큼 마음의 주름, 지혜의 주름도 깊어가는 것입니다. 몸이 늙어갈수록 마음을 더 젊게 사는 것이 세월의 흐름을 이기는 것이 아닐까요? 김림성 교화시에 거주하는 문선아 씨는 30여 년간 투병 중인데 가족의 사랑으로 물아먹는 생활을 해나가고 있답니다. 하여 항상 곁에서 격려해주고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고 있는 남편과 딸이 고맙다면서 노래 도라지꽃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그럼 문선아 씨의 쾌유와 가족의 행복을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드넓은 하늘과 꽃향기 그리고 웃음의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초록빛 5월에는 가족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지고 힘이 납니다.

요즘 들어 부쩍 꽃 구경 들놀이를 가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푸른 언덕에 태양이 눈부시고 고향의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가족과 함께 꽃 구경 들놀이를 다녀온다면 너무나도 낭만적일 것 같습니다. 그럼 모든 가정들에서 가족 사랑을 돈독히하면서 초록빛 향연을 즐기시고 5월을 아름답게 장식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끝으로 렴수원 가수의 노래 정산 록수로구나를 보내드리면서 오늘의 요청하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 我是主持人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청취에 롱광덴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哈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내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지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1: 옛날 한 작은 마을에 서진이라는 젊은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강한 의지와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 마을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서진의 목표는 마을의 가장 큰 문제인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상류에서 물을 끌어오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때 서진은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진 문일 할아버지에게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문일 할아버지는 서진에게 물을 끌어오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며 한 가지 중요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서진아, 이 일을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 물이 부족한 이유는 단순히 마을 안에 물이 없기 때문만이 아니다. 그 물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을 넘어야 할 것이다. 기억하거라,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 서진은 할아버지의 말에 조금 의문을 품으며 물었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니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문일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한 후 서진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옛날 마을 사람들은 항상 산 너머에서 내려오는 물로 생계를 이어갔다. 하지만 그 물을 얻기 위해서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산을 넘고 또 다른 산을 넘어야 했다. 그때 사람들이 깨달은 것은 물을 얻으려면 항상 새로운 문제와 장애물이 따라온다는 것이었다. 물을 구하기 위해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장애물이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단순히 산을 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한계를 시험하며 성장했다. 서진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일 할아버지가 말하려는 바가 무엇인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일이 단순히 물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장하고 그 고난을 통해 무엇인가를 배워야 하는 과정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결단을 내리고 마을 사람들을 모아 물을 끌어오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개천을 찾아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들은 큰 바위와 높은 산을 만났고 이들은 그들의 길을 막

0: 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산을 넘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산을 넘고 나면 또 다른 산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산을 넘고 나면 다시 새로운 어려움이 나타났습니다. 산을 넘고 넘으며 서진은 점점 더 많은 장애물을 마주하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점차 자신의 한계를 시험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서진은 배워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고 더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서진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여러 차례의 고난을 넘고 마침내 깨끗한 물을 마을로 끌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단지 물만을 얻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넘고 사람들과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그 후 마을에서 큰 존경을 받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가 물을 끌어오는 데 겪은 고난을 기억하며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지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장애물이 나타난다는 의미를 넘어서 인생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주는 말이 되었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속담은 단순히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또 나타난다는 의미를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마주치는 다양한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 속담은 인생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이 단지 고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첫 번째 교훈, 인생의 고난은 끝이 없다. 산 넘어 산이라는 속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난이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서진이 마주한 것처럼 한 가지 문제를 해결했을 때 우리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아무리 큰 장애물을 넘었다고 해서 그 후에 모든 일이 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목표를 달성한 후에도 또 다른 장애물과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속담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끝없이 반복된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롭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서진이 여러 차례의 산을 넘으면서 그가 배운 것처럼 인생에서 겪는 수많은 역경과 문제들은 단지 성장의 기회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고난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어떻게 넘을지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교훈, 산 넘어 산은 또한 우리가 인생에서 한계를 넘는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서진이 산을 넘을 때마다 새로운 장애물과 마주했듯이 우리가 직면한 문제와 도전들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계를 넘어설 때 우리는 더 큰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견하게 되며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능력과 지혜는 더욱 깊어집니다. 인생에서 마주치는 고난은 우리가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는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서진이 물을 끌어오는 과정에서 다양한 장애물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느냐 하는 점입니다. 세 번째 교훈,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의 중요성, 산 넘어 산이라는 속담은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서진은 매번 산을 넘고 새로운 장애물을 만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노력은 결국 마을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가져다주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 불평하고 좌절하기보다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한 번의 시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 한 번의 실패나 좌절로 그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노력해야 진정한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서진이 어려운 산을 넘을 때마다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도전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가 결국 그를 성공으로 이끈 것입니다. 네 번째 교훈, 서진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점은 그가 혼자만의 힘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협력하여 물을 끌어오는 일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 도우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속담은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치는 어려움을 홀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협력하고 서로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줍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속담은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치는 끝없는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이 속담은 단지 어려움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배우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장애물을 넘는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느냐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기회로 삼아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1: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안녕하세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까지도 함께 들어보는 시간. 오늘도 여러분 곁에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숨이 조금 가빠지는 순간에도, 땀이 이마 끝을 타고 흐르는 순간에도 우리 몸은 말없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자주 놓치기 쉬운 것,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이야기 하나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운동 중 물 섭취, 그리고 올바른 수분 보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운동을 시작하면 사람들은 보통 근육이나 체력, 운동 시간 같은 것들에 먼저 집중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먼저 수분의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목이 마르다는 느낌이 오기 전에 이미 몸은 조용히 피로를 만들고 있고, 집중력을 떨어뜨리며 움직임까지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동을 하면서 왜 물이 중요한지, 또 어떻게 마시는 것이 몸을 편안하게 만드는지 차분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갑자기 무거워지고 숨이 차오르며 집중이 흐트러지는 느낌 말입니다. 물론 운동 강도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의외로 수분 부족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사람의 몸은 움직이는 순간부터 열을 만들고 땀을 통해 그 열을 밖으로 내보내는데요. 이 과정에서 몸속 수분은 계속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물을 충분히 보충하지 않으면 몸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힘을 쓰게 되고 결국 쉽게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운동에 막 익숙해지기 시작한 분들은 물 마시는 타이밍을 자주 놓치곤 합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괜찮았기 때문에 굳이 물을 마시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운동 중에는 흐름이 끊길까봐 참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한 번에 갑자기 많은 물을 원하기보다 조금씩 꾸준히 공급받는 것을 더 편안해합니다. 마치 메마른 화분에 물을 천천히 스며들게 하듯이 말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운동할 때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몸이 무거워질까 걱정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참는 경우도 있는데요. 물론 갑자기 많은 양을 마시는 것은 불편함을 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갈증을 무조건 참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몸은 갈증이라는 신호를 통해 이미 수분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숨이 차는 운동이나 땀이 많이 나는 운동에서는 몸속 균형이 빠르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수분을 챙겨야 합니다. 운동 중 물을 마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입니다. 목이 타들어갈 때까지 참았다가 한꺼번에 마시는 방식보다는 운동 흐름 안에서 잠깐씩 호흡을 고르며 물을 마시는 습관이 훨씬 편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몸도 부담이 적고 운동의 흐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운동 집중력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의 온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주 차가운 물을 찾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따뜻한 물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온도입니다. 운동 직후 지나치게 차가운 물을 급하게 들이마시면 속이 놀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몸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가 가장 무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운동 종류에 따라 수분 보충의 느낌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경우와 땀이 많이 나는 강도 높은 운동은 몸이 요구하는 상태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습관을 그대로 따라하기보다 내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날은 평소보다 갈증이 빨리 올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몸이 쉽게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작은 변화들을 무심히 넘기지 않는 것이 건강한 운동 습관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날씨가 덥고 습한 날에는 자신도 모르게 수분이 빠르게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실내 운동이라 하더라도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에어컨이 있는 공간에서는 갈증을 덜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몸 상태를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동 전후뿐 아니라 운동 중에도 몸의 상태를 가볍게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입이 마르거나 몸이 무겁게 느껴지고 평소보다 쉽게 지친다면 몸이 보내는 수분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오래 버티는 것이 운동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결국 중요한 건 몸의 흐름을 읽는 능력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수분 상태입니다. 몸은 말을 하지 않지만 아주 솔직합니다. 부족하면 금세 반응하고 잘 채워주면 움직임 자체가 부드러워집니다. 사람들은 운동을 시작하면 흔히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을 좋은 신호처럼 받아들이곤 합니다. 물론 몸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땀을 많이 흘린다는 건 동시에 몸속 수분도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땀이 흐르는 동안에는 괜찮다고 느끼다가 운동이 끝난 뒤 갑자기 극심한 피로를 느낀다는 점입니다. 몸이 축 처지고 집중이 안 되거나 머리가 멍한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순간들 중 일부는 단순한 운동 피로가 아니라 수분 균형이 흔들린 결과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에 몰입하게 되면 몸의 신호를 뒤로 미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달리거나 반복 운동을 하고 있을 때는 물을 마시는 짧은 시간조차 흐름을 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잠깐의 호흡 조절이 운동 전체를 더 안정적으로 이어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몸이 지나치게 지치기 전에 조금씩 수분을 채워주는 습관은 운동 지속력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운동을 하면서 가장 아쉬운 순간 중 하나는 열심히 했는데도 몸 상태가 따라주지 않는 느낌일 것입니다. 분명 의지는 충분한데 몸이 쉽게 무거워지고 힘이 빨리 빠지는 상황 말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문제들이 거창한 원인보다 기본적인 수분 부족에서 시작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몸속 수분은 단순히 갈증만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조절과 움직임의 균형에도 깊게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을 잘 마시는 습관은 운동의 보조 역할 정도가 아니라 운동의 일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운동 중 수분 보충은 단순히 물을 마시는 행동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몸 상태를 바라보느냐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면서 자신의 몸을 지나치게 몰아붙이곤 합니다. 힘든데도 참고 목이 마른데도 버티고 어지러워도 끝까지 해내야 운동을 제대로 한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한 운동은 결국 몸을 돌보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몸이 힘들다고 신호를 보내는데도 계속 밀어붙이는 습관은 오히려 운동에 대한 피로감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오래 지속하는 사람들을 보면 의외로 몸의 작은 반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갈증이 심해지기 전에 물을 마시고 숨이 너무 가빠지기 전에 호흡을 조절하며 몸이 무겁게 느껴지면 운동 강도를 잠시 낮추기도 합니다. 이런 습관은 나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몸의 균형을 오래 유지하기 위한 방식에 가깝습니다. 운동은 하루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일도 다음 주도 꾸준히 이어가기 위해서는 몸을 소모시키기보다 관리하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운동 중 물을 마실 때 의외로 중요한 것이 속도입니다. 갈증이 심하다고 급하게 들이켜듯 마시면 오히려 속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호흡을 정리하면서 한 모금씩 마시는 것이 몸에는 더 편안할 수 있습니다. 운동도 결국 리듬인데 수분 보충 역시 그 리듬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을 마시는 순간조차 운동 흐름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몸 상태도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부분은 계절과 환경입니다. 같은 운동이라도 날씨에 따라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더운 날에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거나 실내 냉방이 강한 곳에서는 땀이 금방 마르기 때문에 스스로 괜찮다고 착각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몸속에서는 계속 수분이 소모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환경에 따라 조금 더 세심하게 몸 상태를 살피는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지금까지 운동 중 물 섭취와 적절한 수분 보충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운동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일이 아니라 내 몸의 상태를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말씀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운동과 수분 보충이 결국 어떤 생활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이 작은 습관이 우리의 하루 전체까지 바꿔놓을 수 있는지 조금 더 차분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운동을 시작할 때 거창한 목표를 세우곤 합니다. 체력을 키우고 싶다,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싶다, 조금 더 좋은 컨디션으로 하루를 보내고 싶다 같은 목표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들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습관들이 쌓이면서 조금씩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습관 중 생각보다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물을 챙겨 마시는 습관입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의외로 기본적인 것들을 굉장히 잘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 전에 몸 상태를 살피고, 운동 중에는 무리하지 않으며, 운동 후에는 몸을 천천히 회복시키는 과정까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 안에는 늘 자연스럽게 수분 보충이 들어가 있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단순해서 기본이 잘 채워질수록 안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운동을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는 몸을 버티게 만드는 것보다 몸이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억지로 참고 견디는 방식은 순간적인 성취감은 줄 수 있지만 오래 이어가기에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몸의 상태를 이해하고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채워주는 습관은 운동 자체를 훨씬 자연스럽고 편안한 일상으로 만들어줍니다. 물

한 모금도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운동 중 갈증을 느끼는 순간을 떠올려 보면 몸은 참 정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부족하면 바로 신호를 보내고 무리하면 금세 피곤함으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신호를 자꾸 참아내는 것이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한 운동이라면 몸의 신호를 무시하는 것보다 이해하는 쪽이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갈증을 느낀다는 것은 몸이 필요한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 수분 보충은 단순히 운동 시간 안에서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루 전체의 컨디션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몸에 수분이 충분하면 움직임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피로감도 덜 쌓이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물을 자주 놓치는 날에는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쉽게 지치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만 잠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평소 생활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물을 챙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는 자신의 몸 상태를 뒤로 미루기 쉽습니다. 일에 집중하다 보면 물 마시는 것조차 잊고 지나가는 날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운동까지 하게 되면 몸은 생각보다 더 빠르게 피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기 전 잠깐이라도 몸 상태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충분히 쉬었는지, 몸이 지나치게 무겁지는 않은지, 물은 제대로 마셨는지 스스로 확인해보는 것만으로도 운동의 느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후의 회복 과정에서도 수분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이 끝났다고 해서 몸의 움직임이 완전히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몸속에서는 계속해서 열을 정리하고 균형을 되찾기 위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이 끝난 뒤에도 급하게 모든 것을 끝내버리기보다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고 몸을 안정시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물을 마시는 습관은 몸의 피로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운동은 결국 몸을 괴롭히는 시간이 아니라 몸과 친해지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내 몸이 어떤 순간에 힘들어하는지, 언제 갈증을 느끼는지, 어떤 방식이 편안한지를 알아가는 과정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잘한다는 것은 무조건 강하게 밀어붙이는 사람이 아니라 몸의 상태를 이해하면서 오래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부담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물을 충분히 챙기지 못할 수도 있고 운동 흐름이 마음처럼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다시 몸의 균형을 돌아보려는 마음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몸의 신호를 잘 듣게 되고 갈증을 조금 더 빨리 알아차리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좋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운동 중 물 섭취와 적절한 수분 보충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운동은 거창한 기술보다 작은 습관들이 더 오래 몸을 바꿔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운동 중 잠깐 멈춰서 마시는 물 한 모금, 몸의 상태를 한번 돌아보는 짧은 순간, 바로 그런 작은 습관들이 건강한 하루를 만들어가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0: 밥 한 술, 스마트폰 한 번, 가족과의 식사 시간, 친구와의 대화 시간.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스마트폰에 시선을 빼앗긴 사람들. 어느새 우리는 스마트폰 중독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만큼은 구두쇠가 되어도 좋습니다.
1: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그램 기획 편집 진행의 김인성이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한입니다.

네, 갱년기는 여성의 난소 기능이 쇠퇴하는 자연적인 형상인 동시에 과학적인 대응이 필요한 특수한 생명 시기이기도 합니다. 갱년기의 가장 전형적이고 흔한 증상은 저혈로 인한 발한, 불면증, 큰 감정 변화입니다. 네, 폐경이 길어지면서 여성의 비뇨 생식기가 점차 위축되고 질염, 비뇨기계 감염이 반복되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네, 폐경 후 여성의 심혈관 질병의 발생률도 크게 증가하며 골다공증의 발병률도 매우 높습니다. 네, 갱년기에는 비록 여성 생명의 필연적인 과정이지만 반드시 견뎌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과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증상이 비교적 가벼운 여성은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생활습관,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 증상을 개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의사의 지도하에 갱년기를 조절하는 중성약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매우 심하고 특히 폐경 연령이 비교적 이른 여성에게는 호르몬 치료를 추천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호르몬이라는 말만 들어도 네, 두려워하는데 호르몬을 복용하면 살이 찌고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심지어 한 번 사용하면 멈출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인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폐경은 난소에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이 많이 떨어졌거나 심지어 멈추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외인성 에스트로겐을 보충하면 저혈, 발한 등 불편한 증상을 빠르게 완화시킬 수 있고 장기적인 심뇌혈관 질병 및 골다공증에도 좋은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네, 폐경기 호르몬 치료는 의사의 지도하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유방암, 자궁내막암, 혈전성 질환 등 고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충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네, 기타 여성들의 의사의 올바른 지도하에 호르몬을 사용하는 것은 안전합니다. 네, 일반 호르몬 사용을 시작하면 의사의 지도에 정기적인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적으로 갱년기는 병이 아니라 여성의 삶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자기조절, 자기관리 및 개인 맞춤형 치료를 통해서 대부분의 여성은 이 특별한 시기를 안정적으로 넘기고 건강한 중년의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봄철은 아이들이 한창 키가 클 때입니다. 네, 최근 강서성 종이본 수학과 부조임 종이사 리휘는 생활 속에서 눈에 띄지 않은 작은 일들이 아이의 키에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부모들은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리휘 의사는 성장 호르몬은 키를 결정하는 핵심으로서 야간 분비량이 낮에 3배에서 5배라고 밝혔습니다. 그중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분비 정점이며 깊은 수면 상태에서만 효율적으로 분비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자주 저녁 10시 반 이후에 잠들면 성장 호르몬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영양균형은 뼈 성장의 물질적 토대이며 이는 부모가 오해에 빠지기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리휴 의사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네, 뼈 성장에 칼슘, 단백질, 비타민 D, 아연 등 다양한 영양소의 협동 효과가 필요하지만 네, 현실에는 많은 아이들에게 식단이 단조로운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래야면 주식과 육류만 먹거나 간식으로 식사를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는 특히 단 음료, 사탕, 밀크티 등 고당도 식품이 해롭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식품은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고 성장 호르몬의 활성을 억제하며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만과 성저숙증을 쉽게 유발하고 골다리 저기에 다치게 하여 성장 주기를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네, 운동 부족도 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요즘 많은 아이들이 학업 압박과 전자제품에 빠져 장기간 앉아만 지내고 있습니다. 이는 키의 성장 속도를 늦출 뿐만 아니라 구분 등 거북, 목 등 문제도 초래하기 쉽습니다. 또한 리휘 의사는 아이들이 관절 연골을 손상시키고 긴 뼈의 새로 성장을 방해하지 않도록 력도 등 고중량 부하 운동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로열 젤리, 소초유, 인삼 등 보양제는 대부분 호르몬을 함유하고 있어 장기간 섭취하면 아이가 성적으로 저숙해지기 쉽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하여 단기적으로는 키가 급증할 수 있지만 골다리 저기에 다칠 수 있습니다. 또한 칼슘 정제나 단백질을 과도하게 보충하면 아이의 장과 위장에 부담을 과중시킬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대학 입시 때 각종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달려가. 네, 시험장에 잘못 가거나 수험표를 집에 두고 오거나 분실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적게는 미리 시험장에 가보고 길에 걸리는 시간을 계산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네, 시험 당일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신분증을 제시하여 교통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실수로 신분증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즉시 호적지 발출소에 临시 신분증을 신청하고 네, 临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험에 참가해야 합니다. 네, 수험생이 수험표를 잊어버린 경우에는 시험 전에 시험감독 교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험장 지도 서조의 비준을 받아 먼저 시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시험 전에는 모든 증명서를 보완하여 시험장 담당 일꾼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네, 주의해야 할 것은 각 과목 시험이 시작한 지 15분이 지난 후에는 수험생은 시험장에 들어가 현장 과목 시험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각성의 2025년 보통대학 입시 시험장 규칙을 기준으로 하는데 네, 미리 상세하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문구 용품이나 기타 시험 용품을 잊어버리고 가져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시험장 근처 문구점에 구매하거나 다른 수험생에게 대여할 수 있으며 시간이 허락하면 가족이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시험 중 문구 용품이 손상되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제멋대로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며 감독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네, 시험을 볼 때 긴장하여 머릿속이 하얗게 되거나 잠시적 망각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럴 경우에는 네, 심리적 암시와 심호흡을 통해서 긴장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잘했으니 꼭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네, 만약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잠시적으로 떠오르지 않는다면 먼저 간단한 기초 문제부터 푸는 것이 좋습니다. 한 장면처럼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마지막이라 생각. 네, 오후 시험을 볼 때 졸리고 몸이 갑자기 안 좋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럴 때는 천지혈, 청명혈을 눌러 정신을 차리거나 잠시 창밖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시험 중에 화장실에 가고 싶거나 몸이 불편할 경우에는 즉시 손을 들어 감독 선생님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네, 시험이 거의 끝나가는데 문제를 다 풀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먼저 당황하지 말고 먼저 시험지를 빠르게 훑어본 후 점수가 높고 자신 있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완성해야 합니다. 완성하지 못한 문제의 경우 간단한 답안 요점을 열거하여 더 많은 점수를 얻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눈광댄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0: 네, 오늘은 계속하여 우리나라의 소수민족인 두족의 세시봉속과 금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의 민족 두족의 세시봉속과 금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먼저 두족의 가정에 대해서 알아보죠. 두족은 최초의 북의 대가정제로 가정의 규모는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생산력 수준이 비교적 낮아 황무지를 개간하고 알곡을 재배하는 데 많은 인력이 필요된 것과 갈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세대주인 조부가 생산을 지휘하고 조모가 생활을 배치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 후에 철제 생산 도구가 많아지고 가축들이 생산에 동원되면서 가정의 북의 대가정이 북의 소가정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북의 소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세대주로 생산과 생활, 대외 연락을 책임졌습니다. 여성을 세대주로 한 가정도 극히 드물게 존재하기는 했습니다. 두족의 가정에서 남녀의 노동분업이 아주 분명합니다. 남성은 주로 농사일과 기술노동에 종사하고 여자들은 가벼운 농사일과 집안일을 주로 맡아 했습니다. 두족의 가정에서 남자는 절대 수노의 등을 하지 않고 여성들도 절대 남성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주위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받기 쉽습니다. 두족 가정의 재산은 아들이 계승하며 집과 땅 및 기타 재산을 여러 아들이 골고루 나눠 가집니다. 하지만 딸은 집안 재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들의 혼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전 두족 지역에서는 봉건 매매 혼인이 성행했습니다. 두족의 청춘 남녀의 혼인은 주로 부모의 명의에 따랐으며 혼인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혼수를 많이 준비해야 하는 풍습이어서 가난한 사람들은 아내를 맞이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만일 여자 측에서 혼수를 받지 않으면 남자는 여자 집에 가서 몇 년간 품삯을 팔아야 결혼이 가능하고 또 대릴 사위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 두 집안이 각자 딸과 아들을 사돈집에 시집 장가 보내 겹사돈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두족은 과거 일부 다처제였고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전에는 토사와 지주들만이 첩을 둘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후 중국 공산당의 영도하에 두족은 전통 혼인 중에 고루한 관습을 버리고 자유연애와 일부 일처제에 기반한 건강한 혼인관을 수립했습니다. 두족의 혼례는 매파를 보내 혼사마를 꺼내고 혼인을 약정하며 혼수를 보내고 혼례식을 치르며 결혼 피로연을 차리는 등 절차가 많고 의식도 번다합니다. 또한 시종 노래와 춤 속에서 진행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혼례식 전날에는 여자 측이 딸을 시집 보내는 연회를 차리는데요. 두족은 이를 마저라고 합니다. 이때 예비 신부는 소리내어 울며 부모가 길러준 은혜에 감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두족의 고가 풍속이라고 합니다. 그 외 두족은 과거 대천두라는 혼인 풍속도 있었습니다. 이 풍속에 따르면 두족의 손에는 15살이 되어 약혼자가 없으면 대천두 성년식을 갖습니다. 부모의 배치하에 금은날 저녁 하늘과 부부의 연을 맺는 것입니다. 이때 손의 머리 양식은 성인 여자의 머리 양식으로 변하며 여러 가지 장신구를 달 수 있습니다. 지금은 두족의 이런 낡은 풍속이 이미 사라졌습니다. 이어서 이들의 출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두족은 출산을 아주 중시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성대한 의식을 가지기도 하죠. 그리고 두족의 풍습에 따르면 남아는 하루 앞당겨 만월을 맞이할 수 있으나 여아는 반드시 한 달이 차야 만월연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월에는 아기에게 새 옷을 차려입히고 아기의 외조부와 사돈어른, 진지와 친구들을 모두 요청해서 만월연을 차리고 감사를 표합니다. 만월연은 저녁 무렵까지 이어지며 해가 질 무렵이면 아빠가 아기를 안고 대문 어구에 나가서 방목을 마치고 돌아오는 양떼를 맞이하는 것으로 길상을 소망합니다. 이런 풍속은 두족 선민들이 목축업 경제 시대에 소와 말, 양을 더없이 중요시하던 데서 남아 내려온 풍습일 수 있습니다. 이어서 투족의 장대도 살펴봅니다. 투족의 장대 풍속은 비교적 독특합니다. 주로는 화장과 토장, 천장, 수장 등 네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호조와 악도, 동인, 감숙, 천축 지역의 투족은 대부분 화장을 하며 소수만이 토장을 합니다. 그리고 청해, 민화와 대통 등 지역의 투족은 보통 토장을 합니다. 투족은 화장을 일종의 신성한 장대 방식으로 간주합니다. 성대한 화장의 대우는 병에 걸려 정상 사망한 노인, 그것도 자식이 있는 노인이라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돌연사한 성인이나 요절한 청소년들은 화장을 하더라도 가장 간단한 방식을 택하곤 합니다. 그리고 천장은 요절한 영아와 어린이에 한해 치러지는 장례식으로 기타 민족들의 천장과 다릅니다. 고정된 천장대가 없을 뿐더러 장례식도 치르지 않습니다. 수장은 주로 청해, 민화와 삼천 지역의 황하 연한 투족들이 선호하며 수장의 대상은 요절한 청소년들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투족의 예의 범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투족은 예의를 중히 여기는 전통이 있습니다. 특히 어른을 존중해서 길에서 낯익은 노인을 만나면 말에서 내려 정중히 인사를 합니다. 투족은 손님을 반기며 충실하고 신용을 잘 지킵니다. 손님이 집에 찾아오면 주인은 손님이 왔어요, 복이 왔어요 라고 반기며 붉은 양모 펠트를 깐 구두를 모시고 청렴을 넣은 짙은 복차를 권합니다. 이어 수박 크기에 쿵거머라는 찐빵을 올립니다. 만약 귀빈이 왔다면 식탁에 수유꽃을 꽂은 볶음국수를 올리고 5인치 되는 칼을 꽂은 수조육을 듬뿍 올리며 술주전자에는 흰 양모를 감습니다. 술을 마실 때 주인이 먼저 손님에게 석잔을 권합니다. 술을 마시지 못하는 손님은 중지에 술을 묻혀 공중에 세 번 튕기면 술을 마시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투족의 금기 사항을 알아봅니다. 투족은 금기 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투족은 과거에 추석을 쉬지 않았습니다. 추석날 저녁이 되면 사람들은 달을 향해 잔디에 재를 부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투족도 한족처럼 추석을 쉬며 집에서 월병을 직접 빚기도 합니다. 투족은 말이나 노새, 당나귀 고기를 먹지 않으며 가축 우리네에서 대소변을 보면 가축의 생장에 불리하다고 여겨 아죽거립니다. 투족은 금이간 그릇으로 손님에게 차를 권하지 않으며 손님에게 식사하셨나요? 식사하시겠습니까? 등의 방식으로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님 앞에서 말다툼을 하고 아이를 때리는 것이 축객령을 내리는 것과 다름없는 큰 신뢰라고 얘기합니다. 투족의 집안에 들어서려면 먼저 문 밖에서 인사를 한 뒤 집안에서 답을 해야 마당에 들어설 수가 있다고 합니다. 투족은 젊은 여성의 침실을 마음대로 드나드는 것도 금기 사항으로 칩니다. 그리고 처녀와는 우스개를 금하며 손님이 그들의 양이 얼마인지 세는 것을 꺼립니다. 또 불당이나 대전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침을 뱉거나 제멋대로 만지고 떠들어대서는 안 되며 스님의 방석이나 기타 물품을 가로타고 지나는 것도 금합니다. 그 외에 수유 등을 마주하고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해서는 안 되며 불당 내에서 경륜을 돌릴 때에는 반드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돌려야지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찰 부근에서 수렵을 하거나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설한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매술갑니다. 이번 주엔 윤민호 작사, 전철호 작곡, 박명호의 노래로 자랑 많은 내 고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가야하 맑은 물에는 천둥오리 헤어 논이고 이슴니 넓은 황금볼에 벼파도가 설레인다네. 해해년년 대풍이라 상모춤이 흥을 돋구고 살기 좋은 고향볼에 통소소리 구성지구나. 에헤루와 좋다 대에루와 좋아 내 고향 배초구 인품 좋은 배초구 내 고향 배초구 자랑하며 노래로 불러보자. 만천성 맑은 물에는 백이선녀 내려왔나 흥겨운 춤판에 물찬제비 너울너울 날아든다네. 산이 좋고 물이 맑아 유람객들 모여오고 인품 좋은 고향볼에 풍악소리 구성지구나. 에헤루와 좋다 대에루와 좋아 내 고향 배초구 인품 좋은 배초구 내 고향 배초구 자랑하며 노래로 불러보자. 내 고향 배초구 자랑하며 노래로 불러보자.

0: 이번 주엔 윤민호 작사, 전철호 작곡, 박명호의 노래 자락 많은 내 고향을 보내드렸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시 정.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제1회 동북지역 도시 축구리그가 며칠 전 할빈, 심양 등 4개 도시에서 개막했습니다. 메이투안 데이터에 따르면 대회 첫 주 4개 도시의 문화 관광 예약이 전면 상승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증가률이 최고 53%에 달했습니다. 다른 도시로 이동해 경기를 관람하고 호텔에 체크인하는 것부터 목욕, 관광지 방문, 인증샷 여행 촬영까지 많은 축구팬이 이 대회를 계기로 주말 2시간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동북축구리그 개막전은 수많은 축구팬을 할빈으로 이끌었습니다. 첫 경기 종료 후 시민과 관광객 그리고 타지역에서 온 팬들이 끊임없이 도시 랜드마크에서 인증샷을 남기고 할빈 특색 음식을 맛보며 정통 동북의 생활 정취를 체험하는 등 경기장 밖에서 할빈의 다채로운 매력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축구 경기 후 티켓 경제 효과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메이투안 데이터에 따르면 대회 기간 할빈 문화 관광 예약 증가률은 41%에 달했습니다. 그중 할빈 관광지 예약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9% 증가했고 소피아 성당 관광지는 제1회 대회 이후 할빈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인증 장소가 됐습니다. 재미있게 노는 것 외에 축구 팬들은 할빈에서 맛있는 음식도 빼놓지 않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전통맛 바비큐 검색량은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했고 주변 바비큐 가게 검색량은 전년 동기 대비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첫 경기가 끝나자 동북 축구팬만의 밤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메이투안 데이터에 따르면 축구팬들은 목욕 등 동북 특색 체험을 선호했고 할빈은 타 지역 사용자의 목욕 주문량 전국 상위 5개 도시에 진입했습니다. 관광 음식 오락 외에 축구팬들은 할빈에서 쇼핑도 즐겼습니다. 메이투안 데이터에 따르면 중앙대가 소피아 광장, 합서대가 군력지역 등은 타지역 소비 인기 상권 탑3에 올랐습니다. 한편 향방 만달 광장에서는 대회 기간 쇼핑 영수증으로 대회 티켓을 할인받는 등 다양한 행사로 소비 방식을 풍부히 해 전체 방문객과 매출을 2배 끌어올렸습니다. 대회 개막전 기간 향방 만달 광장의 료식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75% 증가했고 생활 잡화 매출은 26.09% 증가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많은 축구팬이 아이를 데리고 경기 관람 플러스 할빈 여행을 오면서 유아 관련 소비의 증가세가 매우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트램폴린 키즈 카페 등 대형 아동 경영 형태는 전년 동기 대비 497.66%, 테마 체험 경영 형태는 296.57% 증가했습니다. 동북 축구리그 기간 여러 그룹 구매 쇼폼 영상 여행 플랫폼이 대회 할인 행사를 내놓았습니다. 할빈 룡탑, 할빈 극지공원, 볼가 농장 등 관광지 입장권을 예약할 때 동북 축구리그 할인 쿠폰을 중복 적용해 전액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양, 대련, 장춘, 연변, 개서, 후커트, 통료 지역 관광객은 본인 유효 신분증으로 할빈 빙설 대세계 몽환 빙설관 입장권을 구매하면 133원에 구매할 수 있고 옥천 국제사냥장은 해당 라운드 경기 입장권 증빙과 유효 신분증을 제시하면 입장료가 면제되는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2016년 5월 23일 습금평 총서기가 흑룡강성을 시찰했습니다. 농촌, 기업, 림장, 연구기관 등 현장을 두루 방문해 림구의 경제전환, 농업발전, 과학기술 혁신 등 분야에 중요 지시를 내리고 흑룡강성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춘신은 첫 번째 시찰지였습니다. 당시 습근평 총서기는 이곳에서 림구 경제전환 상황, 생태보호 실태, 림구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을 비롯해 림구에 관한 3대 질문을 던졌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이춘 생태의 날 행사가 성황리에 열려 삼림의 도시, 이춘의 생태 자원, 녹색 전환 성과와 발전 잠재력이 공개됐습니다. 10년간 꾸준한 노력 끝에 흥안령은 푸른 숲으로 뒤덮였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춘시 삼림 축적량은 연평균 1000만 립방미터 이상 증가했으며 삼림 피복률은 83.8%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 전국 평균의 3.3배에 이르렀습니다. 상감령 림업국 삼림자원경제 묘목 육성기지에서는 작업자들이 잣나무 묘목을 키우고 있습니다. 신기술 도입으로 조림이 가능한 기간이 한 계절에서 세 계절로 확대됐습니다.
과거 무분별한 벌목으로 이춘삼님은 자원 고갈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나무를 다 벌목하면 생계를 어떻게 이어갈지 걱정했지만 현재 명확한 답이 생겼습니다. 삼림을 보호하는 것이 벌목보다 더 밝은 미래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하늘 공중 지상을 연계한 립체 순찰 체계가 구축돼 푸른 산과 맑은 물을 철저히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삼림 자원을 바탕으로 녹색 산업을 활발히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삼림 자원 경제가 곳곳에서 발전하고 생태 관광 인기도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중국 삼림욕 발원지로 불리는 이춘에는 국제 삼림욕 기지 네 곳이 자리하고 있으며 총서기가 방문했던 개수 국립 삼림공원도 그중 하나입니다. 10년간의 실천을 통해 녹색 자원이 경제적 가치로 이어졌습니다. 주민들은 자연 환경을 지키며 생태 산업을 통해 안정적인 생계를 확보했습니다. 개수 국립삼림공원을 방문하는 연간 관광객 수는 2016년에 6만 8천 명에서 2025년에 39만 3,200명으로 늘었고 관광 수입은 14배 증가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현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7순을 넘은 류양순 씨는 민박집 운영에 바삐 돌아치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자신의 민박집이 이처럼 인기를 끌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따뜻한 당부는 지금까지 림구 주민들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현재 개수림장에는 민박 42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민박거리와 음식거리가 이미 형성된 상황입니다. 림구 근로자들의 연평균 소득은 2016년 2만 700원에서 4만 7,500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전 국가전력망 흑룡강 전력배전센터의 지령이 떨어짐에 따라 220kW 수화동부 견인변전소 외부 전원 공급 공사가 순조롭게 운영에 투입됐습니다. 이로써 할빈 이춘 고속철도 전 구간에 위치한 7곳의 220kW 견인변전소가 모두 전원을 공급할 수 있게 돼 후속 운행 테스트와 예정 기한 내 개통을 위한 든든한 전력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5월 24일 기준 할빈공항은 2026년 들어 연인원 1,200만 명의 여객을 수송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수준이며 1,000만 명 선을 2일 앞당겨 돌파했습니다. 이 가운데 할빈공항의 여객 수송수는 역대 사상 최고 기록을 4차례 연속 갱신했으며 단일 항공편 수와 여객 수는 각각 581편과 10만 1,700명에 달해 공항 운행 1회 단일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서량국가삼림공원 원시림 명승구가 6월 1일부터 여름철 운영을 시작합니다. 원시림 명승구는 서량국가삼림공원의 핵심 구역에 위치해 있으며 2025년 국가사 A급 관광명소로 지정됐습니다. 이곳은 297헥타르에 달하는 홍성 원시림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고목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평균 나무 높이는 30m, 평균 수령은 400년 이상입니다. 그중 수령이 1000년 이상인 홍성 한 그루는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홍성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맑은 시냇물이 숲 사이로 흐르고 쌍성 폭포가 시원하게 물보라를 일으켜 청량의 도시, 천연 산소 방, 건강 양성의 명당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올여름 서량 명승구는 삼림 건강 양생을 주제로 내세워 삼림 요가, 시냇물 명상 등 다양한 휴식 및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게 됩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55번째 시간입니다. 대학교 정원 학생들이 몰려서서 종사손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종사손은 잠깐 주춤하더니 곧 다시 가슴을 펴고 가던 길을 재촉한다.
1: 사손이! 사손이! 어디 갔댔어? 죽도록 찾았어. 어디 가서 얘기 좀 하겨.
0: 종사손을 발견한 강천남이 그를 부르며 쫓아와 팔을 잡는다. 하지만 종사손이 쌀쌀한 표정으로 매섭게 쏘아보자 강천남은 잡았던 종사손의 팔을 슬며시 놓는다. 종사손이 강천남을 뒤로 한 채 자리를 든다.
2: 그 원래 못한 애였어?
3: 강요당한 거래?
2: 그렇단가?
3: 아니겠지, 지금
1: 사손인데
3: 설마?
2: 아, 진짜 보기만 다르네요.
0: 강천남이 수군대는 학생들을 향해 돌아선다.
1: 니들 그만 좀 해! 시간이 넘쳐나나 보지? 하란 공부는 안 하고 남이 뒷소리나 하고 말이야. 너희들 부끄럽지도 않아?
4: 뭘 잘했다고 저래? 웃기고 있어 정말.
0: 강천남은 학생들을 쏘아보다가 손으로 앞머리를 쓱 올리고 모스칸 표정으로 자리를 뜬다. 속소로 돌아온 종사존이 그물에 자신의 본경이며 세수대아들을 담으며 짐을 싸고 있는데 책을 든 요영이 침실에 들어선다.
3: 사존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5: 나 퇴학했어.
3: 퇴학? 퇴학은 왜?
5: 아니, 아무 말도 하지 마요. 나 지금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언니, 이 물건들은 다 언니가 가져요. 그리고 이불과 담요도. 상자는 나중에 가져갈게요. 잘 있어요.
0: 말을 마친 종사조는 가방을 메고 침실을 나간다. 얼떨결에 물건이 가득 담긴 그물을 받아든 요영은 그 자리에 선 채 종사존의 등 뒤에 대고 소리친다.
3: 야, 흥분하지 마, 사존아.
0: 리소당이 당비서와 함께 라유 공내 집에 찾아온다. 나를 찾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리소당은 오늘도 일말의 단서라도 잡으려 애를 쓴다.
6: 시정부에서 보낸 선선상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데리고 지난번에 말하던 그곳에 갔대네. 바로 이 양이 살던 동네 말이네. 근데 예전에 살던 사람들은 거진 다 떠나다 보니 이 양을 모르더라고. 할머니 한 분이 계시긴 했는데 예전에 이 양을 도와 애를 봐줬다네. 그러다 후에 이 양이 아이를 다른 집에 보냈는데 그 뒤로는 여직 소식이 없다네.
7: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0: 이때 한정연이 종사존을 끌고 라유공리 집을 찾아온다. 대문 앞에 이른 종사존이 머뭇거린다.
8: 다 왔어요. 여기에요.
3: 근데 여기 어디예요?
8: 라 아저씨 집이에요.
5: 나 안 들어갈래요. 오빠랑 할 말이 없어요.
8: 왜요? 여기까지 와놓고 가요. 우리 지금 여기 누구 때문에 왔는데요? 도와달라고 할 때는 언젠데요? 법원 가는 길에서 나한테 했던 말을 오빠한테 직접 했다면 믿어줬을 거잖아요. 목속이 아닌 이상.
0: 이 시각 집안에서는 라유공과 리소당의 대화가 한창이다. 라유공이 입을 연다.
7: 정말로 어렵구만. 허나 딸이 찾는 일은 너무 걱정 말게. 나도 돕겠네. 며칠 전에 리안길로 내가 근무하던 단위에 가서 사람들과 물어봤는데 리안길을 모르더군. 나도 많이 안타까웠네. 거기다 요즘 내가 영어 복습반에 나가는데 학생 수가 점점 늘어나서 눈코뜰 새도 없네. 게다가 우리 여기에 묵지라는 청년이 있는데 정말 열심히라. 근데 다리를 다쳐서 많이 불편하네. 아무튼 걱정 말게. 어떻게든 잔을 돕겠네.
0: 대문이 열리며 한정연과 종사손이 들어선다.
8: 까 아저씨, 계세요?
7: 어. 아, 잠깐만.
6: 어.
0: 부름소리에 라유공이 정원으로 나간다.
8: 아, 나 아저씨.
7: 어.
8: 아저씨, 정연이에요.
7: 아, 누구?
8: 한정연이요. 묵지 동생이에요.
0: 한정연이 라유공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는 동안 뒤쪽에선 종사조는 머뭇거리며 집안을 흘끔거린다. 열려진 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는 리소당의 시선이 종사손에게 꽂힌다.
7: 어, 무슨 일이야?
8: 우리 오빠 있어요?
7: 어, 좀 전까지 있었어.
9: 목지야, 목지야, 예, 나와봐.
8: 아니,
0: 한 목지의 목소리가 들리자 종사손이 몸을 흠칫하며 대문 밖으로 도망치듯 달려간다.
10: 정연아.
8: 어, 오빠.
0: 울 안에서 들려오는 한목지의 목소리에 종사조는 선자리에 멈춘 채 저도 몰래 안쪽으로 귀를 기울인다.
10: 너 학교에 안 가고 왜 여기 왔어?
8: 올케랑 왔어요. 잘 얘기해봐요. 지금 너무 억울해해요.
10: 뭐가 억울한데? 알지도 못하면서 너 빠져.
0: 한목지의 사정없는 태도에 속이 상한 종사조는 하고 싶은 말을 삼켜버린 채 자리를 뜬다.
8: 오빠, 이러지 말아요. 올케가 오빠를 많이 좋아해요. 그전엔 사랑이 뭔지 몰랐는데 강천남의 사랑 공세 때문에 오빠를 사랑하고 있단 걸 알았다 했어요.
10: 이 말 하려고 왔어? 어?
8: 아, 오빠. 오빠가 강천남을 오해했어요. 생각해봐요. 올케 오빠가 잡혀갔을 때도 강천남이 뛰어다니면서 도왔잖아요. 엄마는 올케 오빠한테 불만이 엄청 많아요.
10: 네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똑똑해들아. 강천남은 소인배야. 사전에 순진함을 이용하는 거라고. 두고 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사전에한테 왜 이러는지는 너도 물론 그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겠지만 절대 용서 못해. 이게 내 태도야. 됐어, 그만 가. 성가시.
8: 오빠.
10: 명심해. 앞으로 내일 참견마. 빨리 가.
8: 아, 저, 오빠.
10: 가. 빨리 가.
0: 한목지가 두 팔을 위에 흔들며 쫓다시피 한정열을 밀어낸다. 안에 있던 리소당은 말없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 집안으로 들어온 한목지가 리소당에게 찬물을 권하며 인사를 한다.
10: 찰스 선생, 당 선생.
7: 별일 없는 거지?
10: 없어요. 차 좀 따라드릴게요.
6: 고맙소. 고맙소. 젊은이, 다리는 어쩌다 다쳤나?
0: 리소당의 물음에 한목지가 의자를 가까이 당겨 앉으며 말한다.
10: 지식 청년으로 있을 때 다쳤어요.
6: 많이 다친 같은데.

0: 정도요.
1: 아, 오른 쪽 종아리를 절단했어요. 이건 위적입니다.
0: 어, 그래서? 보여줄 수 있어?
1: 네, 보세요. 자.
0: 아이고.
1: 아, 아버지가 얼마 전에 향왕여고 잘 갔다가 수입제 의족을 사왔는데, 야, 수입제라 그러지 진짜 좋아요. 아, 예전의 의족에 비하면 정말이지 너무너무 편안해요.
0: 성씨가 어떻게 돼요?
1: 아, 한씨, 한씨입니다.
0: 그럼 한병성석이랑은 무슨 사이요?
1: 아, 저의 부친입니다.
0: 라형, 세상이 아? 얼마나 좁은가 보.
1: 아?
0: 아, 향왕이 그렇게 큰데 한석이가 말이요 딱 우리 가게에 와서 이족을 샀어. 뭐 오늘 여기서 또 한석이 아들을 만났고. 보게, 이런 우연의 일치도 있으니 내 딸을 찾는 것도 희망이 있지 않겠나?
2: 아, 그럼 희망이 있고 말고.
1: 저기요, 찰스 선생, 아, 이 이족이 정말 좋아요. 아, 저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예전의 이족은 말도 마세요. 조금만 빨리 걸어도 안 됐는데 지금은 빨리 걷든 뛰든 아무 문제 없어요. 아이고, 찰스 선생 정말 감사합니다. 어. 정말 큰 고민을 해결해 주셨어요. 걱정 마세요. 복 받으실 겁니다. 따님을 꼭 찾으실 겁니다.
0: 고맙네. 그리 되길 바라겠네.
3: 호텔에 돌아온 리소당이 방에 들어서는데 당비서가 뒤따라오며 옷과 가방을 챙긴다.
4: 회장님, 힘드실 텐데 얼른 쉬세요.
3: 당비서가 찬물을 권하며 리소당과 차탁을 사이두고 마주 앉는다. 리소당이 묻는다.
4: 회장님, 차 드세요.
0: 이보게. 네. 오늘 라행네 집에서 본 두 아가씨 있잖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
4: 전 여겨보지 않았습니다.
0: 둘 중 한 애가 우리 딸 사전이랑 많이 닮았네. 내가 요즘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이런 걸까?
4: 회장님, 따님 생각이 간절해서지요.
0: 참 많이 닮았네.
4: 회장님,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자, 차 드세요.
0: 무슨 차요?
4: 제 생각에는 광동 오령차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0: 보이차는 없어?
4: 준비해둔 게 없나 봅니다. 이제 준비해달라고 할게요. 저희만 끊어갈게요.

0: 당비서가 나간 후 리소당은 창가를 마주하고 한참이나 깊은 생각에 빠진다. 시정부 청사 우란. 선성상이 류초농과 나란히 걸으며 리소당에 관한 일들을 회보한다.
1: 류주임, 찰스 선생이 요즘 여러 행사들을 미뤘습니다.
2: 왜서?
1: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 비서가 저보고 리양이란 사람을 찾아달라고 했어요.
2: 리양이를 아오?
1: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수소문하고 있죠. 왜요? 뭐가 잘못됐어요?
2: 아니. 응담 도와드려야지. 헌데 어떤 결과든 간에 나한테 알려줘.
1: 네, 알겠어요.
2: 찰스 선생이 좀 괴벽한 성격이라 그가 가고 나면 우리도 좀 편해질 거예요.
1: 맞아요. 확실히 좀 까다로워요. 음식도 잘 안 맞나 봐요. 백김치, 고기볶음도 안 좋아하고요.
0: 한목진의 집. 집에 들어선 한목지가 2층으로 올라가는데 정아줌마가 따라 올라오며 묻는다.
3: 아주머니, 저 왔어요.
4: 왔어. 네. 목지, 밥은 네. 먹었어?
3: 먹었어요.
4: 어민 주려고 삼계탕 좀 남겨뒀어.
3: 알았습니다.
4: 잠깐만, 목지.
3: 예. 네.
4: 오늘 육아를 만났는데 사전이가 육아한테 학교 가기 싫다고 퇴학하겠다고 했다는데 알고 있어?
3: 전 몰라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4: 육아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두 사람이 일이니 둘이 알아서 할 거라고 옆에서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3: 사전은 대체 뭐가 불만이래요?
0: 류초농네 집. 밥상에 여러 가지 요리들이 차려져 있다. 류초농이 맥없이 집에 들어서는데 손에 밥그릇을 든 류초농의 남편이 주방에서 나오며 반겨준다.
5: 아이고, 부인님은 먹을 복도 많지. 밥상을 딱 차려놓으니 이렇게 왔네. 자, 됐습니다. 부인, 어서 드십시오.
0: 소심이 가득한 얼굴로 말없이 침대에 앉아있는 류초농을 본 남편이 걱정어린 얼굴로 다가와 묻는다.
5: 부인, 요새 왜 그러십니까? 잠도 설치고 입맛도 없고 무슨 고민이 있으세요?
2: 고민 있어요. 리서당이 돌아가지 않는 한 밥도 안 넘어가고 발편잠도 못 자겠어요.
5: 여보, 리서당이 가건 말건 우리랑 무슨 상관이요? 리서당이 당신한테 뭘 어쨌기에 이렇게 무서워? 뭔지 말해봐.
2: 리서당이 어쩐 게 아니라 내가 미안해서 그래요.
5: 그건 또 무슨 소리요? 리서당이 떠난 지도 10년이 지났는데 당신이 미안할 게 뭐가 있어? 게다가 그때 리서당이 사기절로 말없이 도망갔는데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요?
2: 당신 그거 알아요? 그때 상급의 서우미를 적발하는 자료를 누가 작성했는지.
5: 누군데? 당신이? 당신이 어떻게? 당신은 서미와 딱 친구잖소.
2: 그래요. 나와 서민 딱 친구 맞아요. 그때 당시 서민은 한병선의 비서였고 한병선은 국장이었어요. 서우미는 예쁘고 활달하고 대범했어요. 게다가 일도 똑부러지게 해서 한병선이 많이 이뻐했고 걔도 한병선을 존중했어요. 둘이 서로 그런 사이라 진애화가 엄청 싫어했어요.
5: 그럼 남편을 못 믿었단 말이오?
2: 여자잖아요. 그때 당시 난 정치상 진보하려는 욕심이 특별했어요. 그래서 서음이만 기관을 떠난다면 내가 당당하게 서음이 대신 한병선의 비서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5: 그래서 진해화랑 둘이 싸워들어 서음이 마음한 거요?
0: 남편에게 어렵게 진실을 털어놓은 조춘홍은 전곡을 질리자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며 횡설수설한다.
2: 무슨 헛소리예요? 둘이 싸고 모함했다니요? 서음이가 잘못하지 않았으면 낸들 무슨 재주로 꼬투리를 잡겠어요?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날 뭘로 보고?
0: 종성인에 거쳐 정성과 소평이 농산물들을 한가득 상에 펼쳐놓고 손질하고 있다.
6: 여보 있잖아요. 옆집 어언니가 어디 석두개 바늘이랑 거무줄이랑 가지다 잘 팔더라고요. 우린 이런 토산물이나 팔아서 얼마도 못 벌잖아요. 다음엔 나도 딴 거 들여다 팔아야겠어요. 누가 알아요? 내가 더 잘 팔지요.
7: 당신은 나 대지 말고 내 시중이나 잘 둬. 다시 말하는데 자꾸 토산물 하지 마. 전스럽게. 이건 농부 상품이요. 어, 그러니 손대지.
0: 이때 문이 펄컥 열리며 종사전이 들어선다.
7: 아이고, 사전아.
6: 사전이.
7: 웬일이야? 아, 여기 앉아. 밥 먹었어?

0: 아, 형님. 나 있잖아요. 이제부터 같이 장사할래요. 나 퇴학했어요.
1: 드라마 인생향연 5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56번째 시간입니다. 종성인에 거쳐 정성과 소평이 농산물들을 한가득 상에 펼쳐놓고 손질하고 있다.
1: 여보 있잖아요. 옆집 어언니가 어디서 뜨개바늘이랑 거무줄이랑 가지다 잘 팔더라고요. 우린 이런 토산물이나 팔아서 얼마도 못 벌잖아요. 다음엔 나도 딴 거 들여다 팔아야겠어요. 누가 알아요? 내가 더 잘 팔지요.
2: 당신은 나 대지 말고 내 시중이나 잘 둬. 다시 말하는데 자꾸 토산물 하지 마. 전스럽게. 이건 농부 상품이요. 어, 그러니 손대지.
0: 이때 문이 펄컥 열리며 종사존이 들어선다.
2: 아이고, 사존아.
1: 어, 사존이.
2: 웬일이야? 아, 여기 앉아. 밥 먹었어?
3: 오빠, 형님. 나 있잖아요. 이제부터 같이 장사할래요. 나 퇴학했어요.
0: 한편 류초농네 집. 남편을 마주한 류초농은 그동안 쌓였던 말들을 모두 털어놓으며 눈물을 흘린다.
4: 싸움에 죽음은 내 탓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몇 년 동안 나 혼자 전전긍긍하면서 감히 입 밖에 못 번졌어요. 근데 리소당이 나타났으니 이 일을 다시 들춰낼 거예요.
5: 그럼 어쩜 잤어? 여보, 여보, 어찌됐건 우리가 잘못했어. 이러면 어떻겠어? 우리가 리서당을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사실 내로 말하고 용서를 빌기요. 그러면 당신도 한결 편해질 거요.
4: 절대 용서 안 할 거예요. 서미는 나 때문에 죽었고 리서당을 공지로 몰지만 않았어도 그가 왜 어린 피부치까지 버리고 도망쳤겠어요. 지금 리서당은 우리 시종의 기분으로 나타났어요. 게다가 한병선의 주목까지 받고 있어요. 난 지금 리서당이 날 찾아낼까봐 무서워요. 잡기만 하면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절 죽일 거라고요.
5: 당신도 참, 지금이 어느 년대인데 입만 열면 누굴 죽인단 소리요. 누가 누굴 잡는단 말이요. 어쩌면 좋소. 그렇다고 맨날 나무아무 답을 하면서 소장이랑 맞띄우지 않게 해달라고 빌 수도 없지 않소.
4: 내가 몰래 알아봤더니 리서당이 이번에 나를 찾기 위해 왔어요. 그러니 절대 아이를 찾게 해선 안 돼요. 나를 못 찾아야 내가 안전해요.
0: 종성에 거처가 있는 골목길에 한목지의 모습이 나타난다.
6: 아, 저기요. 종성이네 집이 어딥니까?
7: 이 집입니다.
6: 아, 이 집이에요?
7: 아, 맞습니다.
6: 고맙습니다.
7: 괜찮습니다.
8: 네. 아이고, 목지 왔어?
0: 문을 연 종성이 반갑게 맞아주는데 한목지는 다짜고짜 안쪽에 대고 종사존의 이름을 부른다.
8: 사존아,
9: 아니 목지
8: 종사존
9: 내려, 어?
8: 빨리 나와.
9: 두 사람 모여, 어?
8: 안에 있어? 나오라고.
3: 오빠, 나가요.
0: 종사존이 어느새 달려 나와 한목지를 밖으로 밀어내고 문을 닫아버린다.
8: 종사존, 문 열어. 무서, 나와. 뭐야?
0: 종사존이 상호에 놓여 있던 식칼을 들어 자신의 목에 들이댄다.
3: 문 열기만 해봐. 죽어버릴 거야.
8: 목지! 사손이가 목에 칼 대고 있어. 이러다 인명사고 나겠어.
9: 뭐 하는 짓이야, 종사손? 쇼하는 거야? 빨리 나와.
8: 목지! 일단 돌아가, 어? 화 풀고 나중에 얘기하겨.
9: 아니, 정말 목에 칼을 대고 있어?
8: 좋은 말이라니까 속일 게 따로 있지.
9: 그럼 잘 살피어. 허튼지 못하게. 잘 들어, 종사손. 대학을 네 멋대로 그만두면 안 돼. 집에서 기다릴게. 돌아와서 살래, 이노다사.
8: 그래 그래, 걱정 말고 가게. 어? 내가 잘 타르겠어.
9: 그럼 나 먼저 가오.
8: 알겠어. 어, 안 나갈게. 미안하, 미안하, 어? 미안하.
0: 한목재 발자국 소리가 멀어져 가자 종성이 종사조를 향해 말한다.
9: 칼 내려라. 얼른 내려라.
1: 이리 내요. 따라오. 빨리
9: 칼 들어.
0: 정성과 수평이 의자에 앉아있는 종사조를 다 이른다.
1: 사조니, 할 말이 있으면 적게 적게 말하면 되지. 왜 칼까지 들고 난리여. 깜짝 놀라게.
7: 그 사람이랑 할 말 없어요. 오빠와 형님이 정말 날 위한다면 설득하지 마세요. 내가 여기 있게 되는 게 방해되면 내일 아침에 나갈게요.
1: 무슨 소리야? 사고 칠까봐 그러지 방해된다고 그러는 갔어?
9: 말해봐. 아, 부부 싸움 때문에 대학까지 했어? 널 대학 보내는 게 쉬운 줄 알아?
1: 됐어요, 그만. 어?
9: 목자한테 사과하면 그만이지. 너 바보니?
3: 그래요, 바보예요.
9: 나랑 네 형님이 장사하는 것도 어? 창피해 죽겠는데 너까지 퇴학하고 장사를 한다고.
3: 장사하는 게 어때서요? 뭐가 창피해요?
7: 보여줄 거예요.
3: 내가 결박하던 걸.
9: 좋아. 근데 나 지금 사순아, 너 때문에 화가 많이 났거든. 그러게 강천남고 왜 쓸데없는 소리를 했어? 내가 묵지해도 엄청 화냈을 거야.
3: 오빠, 오빠 내 친오빠 맞아? 나도 지금 분하고 후회돼 죽겠다고. 왜? 강천남이 좋다면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 말해줄게. 이게 다 그 집에서 우리 우습게 봐서 그래. 나 그들한테 보여줄 거예요.
9: 그래, 제가 했으면 가서 말해봐. 목자한테가 말해라고.
3: 못 갈 줄 알고?
9: 아니, 아, 여봐! 내도
3: 뭐예요?
9: 막지 마!
3: 이 밤에 나가는데 걱정도 안 돼요?
9: 죽게 하겠어?
0: 분한 마음으로 뛰쳐난 종사손이 터벅터벅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그때까지 가지 않고 골목길에 숨어있던 한목지가 종사손을 와락 끌어당긴다.
9: 너 뭐야? 대학이 장난이야? 이렇게 큰일을 네 멋대로 했어? 후과는 어떻게 할 건데?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7: 내일에 참견 봐요. 이렇게라도 내가 결백하다는 걸 증명할 거예요.
9: 그래, 그래. 어디 한번 해봐. 어? 내 멋대로 해봐. 어? 종사존, 나 정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시원하게 이혼하고 다시 학교에 가. 대학 졸업하고 취직도 하란 말이야. 자신을 괴롭히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7: 남이 사? 내 길은 내가 알아서 가요.
0: 종사존이 한목지를 향해 배짱을 부리고는 자리를 뜬다. 강천대학교. 류춘홍이 리 선생님을 찾아온다.
10: 어느 분이 리 선생님이시죠?
1: 네, 접니다. 아, 누구죠?

0: 며느리입니다.
1: 뭐라고요? 한석이 며느리라고요? 아니, 말도 안 돼요. 사전이 농촌에잖아요. 그 집이 어디더라? 맞아요. 수수천이에요. 보세요. 등기표에도 미혼이로 됐어요.
0: 등기표에 미혼이면 미혼인가요? 이렇게 큰일을 조사도 안 해보고 걔가 뭘 잘못했기에 이따위로 일처리 합니까?
1: 아휴, 유주인, 일단 이걸 보세요.
0: 뭐, 대학생 혼인 이야기, 이게 왜요?
1: 누가 적발했는데 여기 내용이 종사전 이야기래요.
0: 네?
1: 얼마 전에 저희 학교에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여학생들이 무도장에 가서 남자들과 그려앉고 춤을 췄어요. 신고에 따르면 종사전이 이 사건을 조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걔더러 반성문을 쓰라고 했더니 안 쓰고 도망갔어요.
2: 무도장에?
1: 네.
2: 사선이가 조직했다고요?
0: 그런 소리 마요. 그럴 리 없어요. 누가 신고했어요? 신고한 사람을 불러오세요. 제가 조사할 거예요.
1: 류수임, 한석이를 대표해온 거예요?
0: 리 선생님, 무슨 뜻이에요? 절 못 믿겠다 이거네요. 선생님 같은 사람을 많이 봤어요.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사람들. 이번 일은 꼭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세요. 안 그럼 시정부에서 조사하게 할 거예요.
3: 류초농의 오조가 격해지자 곁에 앉아 눈치를 살피던 젊은 남성 교원이 얼른 일어나 도운부를 따라서 류초농에게 건네준다.
1: 아휴, 류주임, 종사전 일을 아직 처리 못했는데 사람이 사라졌어요. 근데 종사전이 한석이의 며느리라니 부탁인데요. 학교에 한번 오라고 하세요. 잘 설명하라고 해요. 저도 궁금하네요. 결혼했으면서 등기표에는 왜 미혼이라고 했는지요?
3: 류춘홍이 코뿔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서 마디마디 힘주어 말한다.
0: 리 선생님, 정사조는 한석의 며느리입니다. 특수신분이잖아요. 이렇게 안 되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내가 따지고 싶은 건 학교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고작 신문기사 하나 때문에 퇴학을 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석이네 가정에 얼마나 시끄러움을 끼쳤는지 압니까? 문제라도 생기면 책임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하죠. 내가 일단 가서 조사하고 그때 다시 봅시다.
3: 류춘홍이 으름장을 놓고는 리 선생님 손에서 등기표를 뺏어쥐고 교무처를 나간다. 인쇄 공장. 한목지가 노동자들 사이를 오가며 이것저것 살피고 있다.
4: 먹물을 골고루 바르시오. 아, 안 그러면 인쇄가 잘 안 나와요. 명심해요. 이건 좋네요. 잘 됐어요. 아, 재본할 때 손을 깨끗이 씻어요. 시험지가 더러워지니까, 네. 예.
3: 나유공이 기쁜 표정으로 들어서며 한목지를 부른다.
5: 전목지!
4: 아저씨, 수업이 끝났어요?
5: 자, 좋은 소식이 있어. 광주에 있는 친구한테서 편지가 왔어. 얼마 전 걔한테 우리 공장에 필요한 인쇄기를 알아봐달라고 했어. 그런데 오늘 좋은 소식을 보내왔어. 이거 봐.
4: 아, 네.
5: 여기 마지막 부분을 봐. 자, 광주에 입력법 연구 토론회가 있대. 내 생각엔 이 회의에 우리가 꼭 참가해야 돼.
6: 입력법이 뭡니까?
5: 입력법이란 바로 우리가 쓰는 한자를 다른 방법으로 컴퓨터에 입력하는 거야. 이게 바로 입력법이야. 그리고 말이야, 전 세계 여러 나라의 경제며 과학연구 발전을 보면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시간이 점점 단축되잖아. 이게 뭘 설명하냐면 인류가 정보사회에 들어섰다는 걸 말하지.
6: 네.
5: 근데 우리나라의 고전 한자를 계산기에 입력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그러니 이 입력법

0: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건설이나 국제 무역, 국방 건설이 정보화 시대의 발걸음에 뒤떨어지게 된다는 거야. 오케이.
1: 아저씨가 한참을 설명해도 좀 모르겠습니다. 못 알아듣겠습니다. 아니, 이번 회의에 저랑 같이 가면 안 됩니까? 아니, 꼭 같이 가요. 꼭이요. 아, 저도 눈 좀 뜨게 말입니까.
0: 그래, 그래. 걱정 마. 마음의 준비 잘하고 있어. 때가 되면 같이 가자.
1: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0: 아, 그럼 수고들래.
1: 아, 네. 들어가십시오.
2: 신문을 손에 쥔 조춘홍이 급한 걸음으로 진해화를 찾아온다.
3: 진주임, 일 났어요. 큰일이요.
4: 뭔데 이렇게 허들갑이요?
3: 이걸 보세요.
4: 이게 뭐 어때서?
3: 모르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사돈이 퇴학했습니다.
4: 퇴학? 왜서? 언제 했는데?
3: 내가 오늘 학교 일 보러 갔다가 사돈이를 만나보려 했는데 버더우니 말하기를 사손이 퇴학했답니다. 말로는 누군가가 결혼 사실을 숨긴 걸 제보했대요. 그리고 사손이가 학생들을 조직해서 사회 사람들이 드나드는 무도회장에 갔다고 학부에서 반성문을 써라 했는데 안 썼답니다. 그래서 퇴학했답니다.
2: 진해화는 신문을 받아든 채 류춘홍을 빤히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3: 진주임, 사손이가 이런 일 할 애가 아니잖습니까? 물론 결혼 사실을 숨긴 건 그렇다 치고 학생들을 데리고 무도회에 갔던 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내막이 있습니다. 아 참, 며칠 전에 사전이가 그러는데 묵지가 견결이 이혼하겠다 한답니다. 진주임, 사전이 이혼하면 안 됩니다. 퇴학은 다 안 되고요. 내가 얼마나 공들여서 두 사람을 결혼시켰는데요. 사전이가 묵지한테 어떻게 했어요? 잘했잖아요. 이렇게 좋은 마누라를 묵지가 어디 가서 탔겠어요? 진주인네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진 방법을 다해서 대학까지 보냈는데 보세요. 터무니없는 일로 퇴학하고 이혼하면 사전이는 어떡합니까? 얼굴은 어떻게 들고 다녀요?
4: 아니, 학교에서도 그렇지. 학생이 퇴학한다는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어떻게 학부모랑 말 한마디 없이 처리한다?
3: 내 말이 그렇습니다. 나도 오늘 버더원한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퇴 팍도 안 하냐고요. 걔를 때려도 주인을 보고 때려야지.
4: 그만하오려 주임. 흥분할 거 없어. 집에 가면 사전이한테 물어보고 자세한 걸 요해한 다음에 다시 보교. 그리고 이혼 문제는 애들 본인의 일이니까 우리가 간섭할 일이 아니지 않소. 걔네들 의견을 존중해야지, 안 그렇소? 류주임, 사존이랑 묵지 그리고 우리 집안을 관심해줘서 고마운데 일만은 남들과 말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3: 진주임, 걱정 마세요. 입도 뻥긋 안 할 겁니다. 내가 사존을 중매했지만 어떤 땐 정말 내 딸처럼 생각합니다.
4: 그러게, 정말 수고 많았어. 고맙소, 류주임.
3: 진주임, 그럼 이만 가볼게요.
2: 드라마 인생향연 5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호,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5: . 이것으로 고전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6: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입니다. 제1회 동북지역 도시 축구리그가 며칠 전 할빈, 심양 등 4개 도시에서 개막했습니다. 메이투한 데이터에 따르면 대회 첫 주 4개 도시의 문화 관광 예약이 전면 상승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최고 53%에 달했습니다. 다른 도시로 이동해 경기를 관람하고 호텔에 체크인하는 것부터 목욕, 관광지 방문, 인증샷 여행 촬영까지 많은 축구팬이 이 대회를 계기로 주말 2시간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동북축구리그 개막전은 수많은 축구팬을 할빈으로 이끌었습니다. 첫 경기 종료 후 시민과 관광객 그리고 타지역에서 온 팬들이 끊임없이 도시 랜드마크에서 인증샷을 남기고 할빈 특색 음식을 맛보며 정통 동북의 생활 정취를 체험하는 등 경기장 밖에서 할빈의 다채로운 매력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축구 경기 후 티켓 경제 효과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메이투한 데이터에 따르면 대회 기간 할빈 문화 관광 예약 증가율은 41%에 달했습니다. 그중 할빈 관광지 예약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9% 증가했고 소피아 성당 관광지는 제1회 대회 이후 할빈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인증 장소가 됐습니다. 재미있게 노는 것 외에 축구 팬들은 할빈에서 맛있는 음식도 빼놓지 않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전통맛 바비큐 검색량은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했고 주변 바비큐 가게 검색량은 전년 동기 대비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첫 경기가 끝나자 동북 축구팬만의 밤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메이투한 데이터에 따르면 축구팬들은 목욕 등 동북 특색 체험을 선호했고 할빈은 타 지역 사용자의 목욕 주문량 전국 상위 5개 도시에 진입했습니다. 관광 음식 오락 외에 축구팬들은 할빈에서 쇼핑도 즐겼습니다. 메이투한 데이터에 따르면 중앙대가 소피아 광장, 합서대가 굴력 지역 등은 타지역 소비 인기 상권 탑3에 올랐습니다. 한편 향방 만달 광장에서는 대회 기간 쇼핑 영수증으로 대회 티켓을 할인받는 등 다양한 행사로 소비 방식을 풍부히 해 전체 방문객과 매출을 2배 끌어올렸습니다. 대회 개막전 기간 향방 만달 광장의 료식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75% 증가했고 생활 잡화 매출은 26.09% 증가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많은 축구팬이 아이를 데리고 경기 관람 플러스 할빈 여행을 오면서 유아 관련 소비의 증가세가 매우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트램폴린 키즈 카페 등 대형 아동 경영 형태는 전년 동기 대비 497.66%, 테마 체험 경영 형태는 296.57% 증가했습니다. 동북 축구리그 기간 여러 그룹 구매 쇼폼 영상 여행 플랫폼이 대회 할인 행사를 내놓았습니다. 할빈 룡탑, 할빈 극지공원, 볼가농장 등 관광지 입장권을 예약할 때 동북 축구리그 할인 쿠폰을 중복 적용해 전액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양, 대련, 장춘, 연변, 개서, 후커트, 통료 지역 관광객은 본인 유효 신분증으로 할빈 빙설 대세계 몽환 빙설관 입장권을 구매하면 133원에 구매할 수 있고 옥천 국제사냥장은 해당 라운드 경기 입장권 증빙과 유효 신분증을 제시하면 입장료가 면제되는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2016년 5월 23일 습금평 총서기가 흑룡강성을 시찰했습니다. 농촌, 기업, 림장, 연구기관 등 현장을 두루 방문해 림구의 경제전환, 농업발전, 과학기술 혁신 등 분야에 중요 지시를 내리고 흑룡강성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춘신은 첫 번째 시찰지였습니다. 당시 습금평 총서기는 이곳에서 림구 경제전환 상황, 생태보호 실태, 림구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을 비롯해 림구에 관한 3대 질문을 던졌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이춘 생태의 날 행사가 성황리에 열려 삼림의 도시, 이춘의 생태 자원, 녹색 전환 성과와 발전 잠재력이 공개됐습니다. 10년간 꾸준한 노력 끝에 흥안령은 푸른 숲으로 뒤덮였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춘시 삼림 축적량은 연평균 1000만 립방미터 이상 증가했으며 삼림 피복률은 83.8%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 전국 평균의 3.3배에 이르렀습니다. 상감령 림업국 삼림자원경제 묘목 육성기지에서는 자급자들이 잣나무 묘목을 키우고 있습니다. 신기술 도입으로 조림이 가능한 기간이 한 계절에서 세 계절로 확대됐습니다.
과거 무분별한 벌목으로 이춘삼님은 자원 고갈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나무를 다 벌목하면 생계를 어떻게 이어갈지 걱정했지만 현재 명확한 답이 생겼습니다. 삼림을 보호하는 것이 벌목보다 더 밝은 미래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하늘 공중 지상을 연계한 립체 순찰 체계가 구축돼 푸른 산과 맑은 물을 철저히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삼림 자원을 바탕으로 녹색 산업을 활발히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삼림 자원 경제가 곳곳에서 발전하고 생태 관광 인기도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중국 삼림욕 발원지로 불리는 이춘에는 국제 삼림욕 기지 네 곳이 자리하고 있으며 총서기가 방문했던 개수 국립삼림공원도 그중 하나입니다. 10년간의 실천을 통해 녹색 자원이 경제적 가치로 이어졌습니다. 주민들은 자연 환경을 지키며 생태 산업을 통해 안정적인 생계를 확보했습니다. 개수 국립삼림공원을 방문하는 연간 관광객 수는 2016년에 6만 8천 명에서 2025년에 39만 3,200명으로 늘었고 관광 수입은 14배 증가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현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7순을 넘은 류양순 씨는 민박집 운영에 바삐 돌아치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자신의 민박집이 이처럼 인기를 끌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따뜻한 당부는 지금까지 림구 주민들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현재 개수 림장에는 민박 42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민박거리와 음식거리가 이미 형성된 상황입니다. 림구 근로자들의 연평균 소득은 2016년 2만 700원에서 4만 7,500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전 국가전력망 흑룡강 전력 배전센터의 지령이 떨어짐에 따라 220kW 수화동부 견인변전소 외부 전원 공급 공사가 순조롭게 운영에 투입됐습니다. 이로써 할빈 이춘 고속철도 전 구간에 위치한 7곳의 220kW 견인변전소가 모두 전원을 공급할 수 있게 돼 후속 운행 테스트와 예정 기한 내 개통을 위한 든든한 전력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5월 24일 기준 할빈공항은 2026년 들어 연인원 1,200만 명의 여객을 수송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수준이며

2천만 명 선을 2일 앞당겨 돌파했습니다. 이 가운데 할빈 공항의 여객 수송수는 역대 사상 최고 기록을 4차례 연속 갱신했으며 단일 항공편 수와 여객 수는 각각 581편과 10만 1,700명에 달해 공항 운행 1회 단일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서량국가삼림공원 원시림 명승구가 6월 1일부터 여름철 운영을 시작합니다. 원시림 명승구는 서량국가삼림공원의 핵심 구역에 위치해 있으며 2025년 국가사 A급 관광명소로 지정됐습니다. 이곳은 297헥타르에 달하는 홍성 원시림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고목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평균 나무 높이는 30m, 평균 수령은 400년 이상입니다. 그중 수령이 1000년 이상인 홍성 한 그루는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홍성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맑은 시냇물이 숲 사이로 흐르고 쌍성 폭포가 시원하게 물보라를 일으켜 청량의 도시, 천연 산소 방, 건강 양성의 명당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올여름 서량 명승구는 삼림 건강 양생을 주제로 내세워 삼림 요가, 시냇물 명상 등 다양한 휴식 및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게 됩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오늘은 18번째 시간입니다. 치즈는 아내에게 업혀 가고 있었다. 그의 창대한 체구는 아내를 숨도 잘 돕지 못하도록 눌러놓아서 그의 아내는 거의 기다시피 하였다. 온몸이 눈투성이로 된 치즈 아내는 바지 까랭이가 찢기우고 살가죽마저 벗겨져 상처에서 뜨거운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눈에 떨어지며 깊숙하게 까만 구멍들을 뚫어놓았다. 그들은 말소리를 듣고 멈춰섰다. 치즈는 아내의 어깨를 짚고 내려서며 대답하였다.
1: 왕교상이여, 여제 못 빠져나가소?
2: 난 볼일이 좀 있어 지체해서.
0: 원간지는 동정의 찬 목소리로 다시 물어보았다.
2: 왜 여기까지밖에 못 왔소? 얼마나 부상당했지? 참, 공을 세운 사람인데 왜 간부들이 돌보지 않을까?
3: 간부들은 바빠요. 우린 천천히 가면 돼요.
0: 치즈 아내는 머리를 쓰다듬고 나서 소매로 얼굴에 땀을 훔치며 숨을 돌리고 말을 이었다.
3: 눈길만 미끄럽지 않았으면 벌써 빠져나갔을걸요?
0: 원간지는 급히 머리를 끄덕이었다.
2: 너 그야 물론이지, 물론.
0: 그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다시 걱정스레 물었다.
2: 이 엄동산 안에 상처 입은 치즈의 몸으로 어떻게 견디겠어? 그래, 어디 가서 피할 생각이요?
3: 네, 교장 선생님. 우리는
1: 동산에 올라가서 피하자고 하오.
0: 치즈의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치즈 아내의 뒷말을 눌러버렸다. 왕간지는 눈썹을 쫑깃거리더니 말했다.
2: 마침 잘 됐구만. 나도 거기를 가오. 내 거들어 주지. 자, 조카 며느리 보따리를 인주.
3: 괜찮아요. 교장 선생님, 먼저 가세요.
0: 치즈 아내는 마다하였다. 그는 비록 집안일이나 돌보는 여자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의 이 한마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었다. 하나는 방금 자기가 동굴로 간다고 말하려는 것을 남편이 충도에서 가로채버린 것이 그의 총명을 깨우쳐주어 대뜸 남편의 생각을 눈치챘던 것이다. 정말 나쁜 놈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기가 고생하는 편이 오히려 믿음성이 있었다. 다른 하나는 진정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 미안하게 생각되어 몹시 송구스러웠던 것이다. 보아하니 왕간지는 도와주려는 마음이 무척 간절한 듯이 벌써 다가와서 꾸레미를 빼앗아들었다.
2: 뭘 그러? 다 항의를 위한 일인데 갑시다. 나도 가는 길이니까 우리들 사이에 체면차릴 거야 없지 않소? 보찜이 여간 무겁질 않구만.
0: 치즈는 집에서 상처를 치료하고 있었으나 마을의 일들은 간부들이 늘 와서 이야기해 주었기에 왕간지의 진보적 태도에 대하여 얼마간 알고 있으므로 조심은 하였지만 그에 대해 특별한 경계심은 품지 않았다. 그는 아내가 너무 고생하고 지쳐서 도움이 필요한 것도 사실인데다가 왕간지가 거듭 듣기 좋게 굴며 보찜마저 벌써 손에 빼앗아 든 것을 보고 굳이 물리치고 싶지도 않았다.
1: 여보,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도와주겠다는데 그럼 가기요.
0: 치즈 아내는 남편이 응낙하자 두 말 없이 떠났다. 그러나 강을 건너서 동굴이 한 발 두 발 가까워지게 되자 그의 가슴은 점점 옥죄어 들었다. 만약 자신을 위해서라면 그는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남편에 대한 근심은 한순간도 멈춤 없이 그를 옥죄이면서 오만 가지 생각을 가지게 하였다. 방금 남편은 왕간지에게 동굴로 간다고 진속을 말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굴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치즈 아내는 끝내 발걸음을 멈추고 남편의 얼굴에 눈길을 던졌다. 처음엔 오리둥절해하던 치즈가 인차 아내의 눈치를 알아차리고 왕간지 쪽에 머리를 돌렸다.
1: 교장 선생님, 먼저 가오다. 우리 걸음이 너무 떠서 당신을 지체할 수 있으니.
2: 무슨 말을?
0: 왕간지가 서둘러 말을 가로챘다.
2: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더디지 않소. 이런 방조는 내가 해야 할 일이오. 빨리 가자고.
1: 아니,
0: 치즈 아내는 더 말할 여지도 주지 않고 딱 잘랐다.
3: 수고 끼쳤어요. 교장 선생님, 빨리 가세요. 우리는 좀 쉬어야겠어요.
0: 왕간지는 더 도와줄 이유를 찾지 못하자 다시만 말 몇 마디 남기고 앞으로 가버렸다. 그러나 얼마쯤 나가서 그는 한 그루의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그들이 다시 움직이는 것을 보고는 인차 그 뒤를 밟았다. 이윽고 왕간지는 나는 듯이 마을로 달려갔다. 치즈 아내의 무릎에서 새하얀 눈에 떨어진 피 흔적은 왕간지의 더러운 신바닥에 짓밟혔다. 그러나 왕간지의 그 더러운 발자국도 삽지간에 광풍이 휘몰아치며 흩날리는 눈보라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왕관장의 사람들이 산으로 피신해간 이튿날 오전, 적들은 지뢰를 밟고 늘어진 죽음들을 동굴 밖에 남겨둔 채 미친 개처럼 마을로 쓸어 들어왔다. 삽시에 왕관장은 발칵 뒤집혀 본래 모양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떠나지 않은 사람들은 놈들이 하는 잡돌이를 보자 이젠 다 됐구나 하고 생각했다. 집집마다 말뚝과 큰 돌덩이로 문을 뻗쳐놓고 온 집안 식구가 한 곳에 몰켜 부들부들 떨었다. 넷째 할아버지네 집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병은 어느새 가뭇없이 사라졌다. 그는 아들과 며느리를 시켜 통나무로 문을 고이게 하고 자기는 어디서 솟아났는지 모르는 큰 힘으로 물통을 올려두던 50킬로 남짓한 큰 돌을 번쩍 들어 통나무 한끝에다 짓눌러 놓았다. 이제는 가정 규범이고 뭐고 하는 걸 따질 체면이 없었다. 그는 아들과 며느리를 자기 방으로 불러들이고 제단에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한동안 실이 지나도록 무슨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는 며느리를 아랫방에 돌려보내고 아들 주주는 밖에 내보내서 동정을 살피게 하였다. 주주는 문을 나서자 바람으로 외놈들과 맞다들었다. 외놈 두 명이 다짜고짜 그를 치고 팍과하며 끌어가 버리고 다른 서너 명의 외놈은 집안으로 뛰어들었다. 붉은 줄이 있는 철갑모를 쓴 외놈들은 퉁방울 같은 눈알을 불아리며 온 집안을 두리번거리더니 발광을 부리기 시작했다. 쌀 뒤수가 날창에 찔리어 콩알이 땅바닥에 와르륵 쏟아졌다. 총탁에 가마가 박살나 버렸다. 낡은 문을 발길로 잡으시고 누대기와 손뭉치들을 와락와락 끌어냈다. 그러나 뺏을 만한 물건은 하나도 없었다. 넷째 할아버지는 땅에 꿇어앉아 머리를 조아리며 두 손을 싹싹 비볐다. 외놈들은 로인을 보며 흐하하 냉소를 짓더니 징박은 구두발로 사정없이 걷어찼다. 갑자기 아랫방에서 여자의 째지는 듯한 울부짖음이 처참하게 들려왔다. 넷째 할아버지는 황급히 방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외놈의 총탁에 맞고 꼬꾸러졌다. 그는 다시 기어 일어나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 하지만 또 한 대 얻어맞고 총장에 찔리어 더는 일어날 수 없었다. 그는 절망에 빠져 쓰러졌다. 중상 입은 쇠약한 몸에서 세찬 경련이 일어났다. 아랫방에 째지는 듯한 울부짖음은 점차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로 변하더니 후에는 아예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았다. 서너 명의 외놈들이 징그럽게 하하 웃으며 아랫방에서 걸어나왔다. 놈들은 구두발로 검붉은 핏덩어리를 밟고 지나갔다. 얼룩얼룩한 발자국은 뿌드득뿌드득 눈 밟는 서류와 함께 점점 먼 곳으로 찍혀나갔다. 무릇 이 구두발에 짓밟힌 모든 곳에는 비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옥진이와 왕죽 아내는 이전에 살던 집으로 옮겨와 다시 주인 행세를 하였다. 외놈 한 무리가 제멋대로 날치며 대문으로 우르르 쓸어 들어왔다. 옥진이는 일이 심상치 않은 것을 보고 쩔쩔매며 창왕이 천정 위에 기어올라가 몸을 옹성거리고 부들부들 떨었다. 외놈들은 쿵당거리며 여기저기 뒤지고

0: 구두루에서 벌벌 떨며 꼼짝 못하고 있었다. 외놈은 발길과 총탁으로 퉁탕거리며 문을 들부셨다. 이윽고 문 빗장이 우지직 끊어지며 문이 삐걱 열렸다. 악에 받친 외놈은 사납게 뛰어들어 총칼을 축혀들었다. 총칼은 공중에서 멎었다. 그놈은 놀라 쓰러진 채색씨를 보자 으아하고 노토로 웃음을 터뜨리며 총을 내던지고 구두루에 뛰어올랐다. 바로 이때 뜰악에 들어선 괴려군 분대장 왕죽이 말에서 뛰어내려 집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제 아내를 깔고 있는 외놈을 보자 그만 눈에 불이 일어 대뜸 뛰어들며 권총으로 외놈의 머리를 힘껏 짓조았다. 하얀 뇌골이 왕죽과 그의 아내 몸에 뿌리웠다. 외놈은 썩은 통나무처럼 구두루에 굴러 떨어졌다. 왕죽이 숨도 돌리기 전에 곽건보가 집안에 들어섰다. 그는 대뜸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 권총으로 왕죽을 겨누었다.
1: 좋다. 분대장, 네가 한 짓이지. 꼼짝 말고 손들어. 나와 같이 대대장한테로 가자구나.
0: 왕죽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가까스로 웃음을 짜내었다.
2: 곽경, 우리 형제간에
1: 두수장 마라.
0: 곽건보는 낯색을 흐리며 웃줄에서 말을 이었다.
1: 오늘 겁이 나니 너도 형님이라는구나. 평소에 위풍은 다 어디 갔어? 안 돼. 얼굴을 봐줄 수 없다. 가자. 머리가 몇 개나 있기에 일본군을 죽였다.
0: 왕죽은 더욱 황급해 나서 애걸하였다.
2: 곽본대장, 내가 빌게. 돌아간 아버지 낯을 봐서라도 날 용서해주게. 자네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네. 자네 무엇이든지 요구하게. 자, 이거 돈이네. 여기 또 있네.
0: 괴려군 부분대장 곽건보는 왕죽이 제 몸을 샅샅이 뒤지며 내놓은 돈과 금가락지, 금귀고리 따위를 받아놓고도 성차지 않아 개구리 눈을 흡뜨고 오래전부터 침을 흘려오던 왕죽 아내를 곁눈질해보았다.
1: 좋아. 이번 반은 떨봐주지. 그러나 자네 잠깐 먼저 나가있게.
0: 곽건보는 웃는 듯 마는 듯한 눈길로 이미 정신을 차린 왕죽 아내를 힐끔거렸다. 곽건보의 속마음을 꿰뚫어 본 왕죽은 가슴 속에 수치와 분노가 뒤엉켜 불길이 치솟았다. 그는 불이 나게 권총을 뽑아들고 이를 뿌드득 갈았다.
2: 곽건보! 돼지 욕심은 작작 뿌리라! 이 왕죽 앞에서 그 따위 짓을 하려고? 어림도 없다. 자, 목을 따르거든 내게 하나 있으니 어디 가져가 봐라.
0: 곽건보는 왓들 놀라 어정쩡해졌다. 그는 인차 총을 걷어놓고 희죽거리며 사죄하였다.
1: 왕대장, 성내지 마. 난 당신 곽에서 우스개를 했을 뿐이야. 우리 형제들 간에 됐어. 어서 이놈의 시체를 잘 치워. 내가 밖에 나가 살펴주겠소.
0: 말을 끝내자 곽건보는 청청히 나가버렸다. 왕죽은 흠칫 놀랐다. 그는 곽건보가 꼬아바치러 가지나 않는가 하여 급히 문 밖으로 뛰어나왔다. 동생 옥진이가 불쑥 나타났다. 옥진이는 얼굴과 몸에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썼다. 그는 옆방 천정 위에 숨어있다가 오빠의 목소리를 듣고 기어 내려오는 길이었다.
3: 오빠!
0: 옥지는 부르짖으며 달려와 왕간지가 준 쪽지를 왕죽에게 넘겨주었다.
3: 오빠, 아저씨가 말하는데 부촌장 치즈가 동상황토굴에 숨었대요.

드라마 숨바귀꽃 1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